오늘은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절기 입추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시작됐다는 말이 무색하게 여전히 햇볕은 뜨겁고 밤에도 좀처럼 열기가 식지 않고 있네요. 달력의 절기는 가을이 왔다고 알려주는데 우리 몸은 아직 한여름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오프닝을 작성하려다 문득 2년 전 2024년 8월 7일 방송 원고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날도 입추였네요. 같은 날짜 같은 절기였지만 그날의 날씨와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그때의 마음은 지금과 조금 달랐겠죠. 이렇게 지나간 시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건 그날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꼭 대단한 사건이나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의 모습,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 오늘 느낀 더위와 계절의 변화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소중한 역사가 됩니다. 오늘 전주원에서는요, 전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전주시민기록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나가는 오늘을 기억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역사로 남기는 시간,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935 라디오 전주원 지금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네, FM 93.5MHz 구삼오 라디오 전주원 184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잔나비 뜨거운 밤은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듣고 왔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이 뜨거운 여름밤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그 자리에는 무언가가 남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한 장, 무더운 날 함께 나눈 대화, 오래된 물건과 골목의 풍경, 그리고 그때는 미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평범한 하루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은 가을에 들어선다는 그런 입추인데요. 아직 더위는 한창이지만 계절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다음 시간을 준비하고 있겠죠. 기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저 평범하게 흘러가는 하루이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꺼내보면 그날의 날씨와 사람, 도시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까지 떠올리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도 지난 2년 전인 2024년 8월 7일, 딱 2년 전이네요. 입춘날의 방송 원고를 다시 펼쳐봤는데요. 그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그날의 계절과 제가 건넸던 이야기를 오늘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전주의 오늘은 누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는 시민들의 일상과 전주의 다양한 기억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곳이죠. 전주 시민기록관 신혜경 관장님 모시고 기록은 왜 필요하고 또 평범한 시민의 삶이 어떻게 도시의 역사가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은 매주 일에 매주 금요일 오전 생방송,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935 라디오 전주원은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주의 다양한 기억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곳이죠. 잠시 후에 전주시민기록관 신혜경 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요.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동물원 해화동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한 곡을 듣는 것만으로도 오래전 걷던 골목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의 공기와 마음까지 선명하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억은 개인의 이야기로 남지만 그 기억들이 모이면 한 동네 역사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또 기록이 됩니다. 전주시민기록관은 전주의 크고 작은 변화와 시민들의 일상을 모으고 보존하고 그리고 다시 시민들과 나누는 그런 공간인데요. 오늘은 전주시민기록관을 이끌고 계신 신혜경 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일상을 기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평범한 삶이 어떻게 전주의 역사가 되는지, 또 전주시민기록관에서는 어떤 기록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마이크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시면 좋을 것
1: 네.
0: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뵙고 싶었습니다.
1: 네, 저도 감사합니다.
0: 네네. 오늘 나오셨는데 청취자분들한테 먼저
1: 네.
0: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까 라디오 시작해서 입추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가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을로 들어서는 문 앞에서 만나서 더더욱 반갑고요. 저는 전주의 역사와 시민들의 기억을 한 곳에 모아서 보존하는 전주시민기록관 관장 신혜경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기억이 어떻게 소중한 역사로 이어지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시긴 했는데, 관장님께서는 뭐 전주 시민 기록관이 지금 만들어지는
1: 네.
0: 과정부터 함께 하시고 있었잖아요. 뭐 관장님들은 어떻게 이런 시민들을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을 원래부터 하고 계셨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1: 원래부터는 하지 않았겠지만,
0: 아,
1: 굳이
0: 네.
1: 횟수로 말씀드리면, 제가 2015년부터 이 일에 뭐 삽을 떴다고 해야 될까요? 아직
0: 아.
1: 시민 기록관 있기 전에 11년째 현재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상 단계에서부터 뭐 개관하고, 현재 운영에 이르기까지, 제가 전반적인 시민 기록 수집, 보존 정 과정을 현장에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민기록관의 위치가 전주시청이 아니고 전주시 인우동에 위치를 해 있고요. 과거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기록이라고 하면 보통은 행정 기록물 위주로
0: 네, 그렇죠.
1: 지켜왔다고 하면은 그 공공기록물도 물론 중요한데 대신 그 문서에는 우리 시민들의 평범한 삶의 이야기는 담기기가 어려워서 그 점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의 진짜 생활상이 무엇이고 그 생활상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뿌리이자 정체성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0: 네, 그러시군요. 그럼 원래 이런 기록과 관련된 그런 뭐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하신 건 아니신 건가요?
1: 기록과 관련된 전공이라고 하면은 물론 기록학이 가장 첫 번째이고 역사도 있고 뭐
0: 네.
1: 서지학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문학을
0: 아,
1: 전공했습니다.
0: 그러셨군요.
1: 네.
0: 네, 그렇습니다. 그 시민기록관이라고 한다면 뭐 저희가 그냥 기록이라고 한다면 공공기록 뭐 이런 다양한 기록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시민기록관 하면 뭐, 아,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는 곳이다. 뭐, 이렇게는 그냥 떠올릴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시민 기록관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1: 네,
0: 같습니다.
1: 전주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 이해하기는 쉬우나 사실 좀 추상적일 수도
0: 그렇죠.
1: 있는데요. 전주 시민기록관은 사실 전주라는 도시, 그 지역이죠.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기억이 담긴 사실 모든 것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활용까지 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아까 여기 라디오 처음 멘트 시작하실 때, 과거에 그 스크립트라고 해야 되나요? 기록들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가까이 혹시 서랍이나 혹은 휴대폰 안에 그냥 언제 내가 쓴지 모르는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장롱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던 잠을 자고 있는 사진이나 편지 혹은 수첩, 혹은 옛날에 사놓고 잊어버렸던 물건들을 저희가 기증을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보존을 하고요. 그럼 보존만 하면 또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누구나 알수 있게끔 시민들과 공유하고 나누고 연구자료를 쓸수 있게끔 하는 시민 기억의 보물 창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시민들의 기억들을 담아내는 그런 공간인데, 근데 이제
1: 네.
0: 궁금한 점은 보통 저희가 이제 기록이라고 한다면 이런 데서 공공기록, 우리가 역사라고 한다면
1: 네.
0: 뭐 국가나 아니면 행정 지자체에서 만든 기록들을 보존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는 기록이고 제가 알기로는 또 이 전주 시민 기록관이 다른 네. 지자체보다 최초로 네. 시민 기록관이라고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뭐 별도로 이런 시민들의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1: 단적으로 말씀을 좀 표현을 그 상징적으로 좀 하자면 저는 행정에서 담고 있는 이 공공 기록은 반드시 필요하죠. 네네. 도시가 돌아가는 근본이니까. 그래서 이 행정 기록 이런 기록들이 우리 도시의 뼈대라고 비유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일상 속의 기록들은 사실 그 뼈를 채우는 피와 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공 기록은 사실 정책이나 어떤 행정 결과가 위주죠. 네네.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위주로 남지만 사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시대에 진짜 어떤 분위기였고 또 그 시 우리가 체감하는 온도는 어땠는지는 우리들의 일상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기록이 플러스 더해져야만 비로소 완전한 전주의 역사가 완성된다. 저는 이렇게 이유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0: 전주의 행정 공공 기록도 있어야지만 네. 또 시민들의 기억들이 또 모아져서 전체가 그렇죠. 또 완성이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시민 기록관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시청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옛 전주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했다고 할까요?
1: 그렇죠.
0: 네, 그렇게 네. 해서 2019년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것도 전국의 지자체 최초로 열었습니다. 뭐 기록관이 만들어지게 된 어떤 배경 네. 왜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네. 개관하시기까지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도 우리가 에피소드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1: 에피소드 안 들으셨는데도 벌써 쉽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것이 아까도 이제 시민기록관 뭐 전국에 최초로 명명이 이름이 지어졌다 이런 곳이 생겼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수집 공모전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모아주세요라고 홍보도 많이 했지만 2016년에 처음으로 전주 관련 기록물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라고 우리 시민들께 제안을 했더니 제 기억에 첫 해에 한 500여 점. 한 번에 한 3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에 500여 점의 기록물들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집된 기록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록들이 나왔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전주 종합경기장 앨범도 그렇고요. 또 일제강점기 때 모습을 알 수 있는 전주의 배경 모습을 알 수 있는 그 가족 사진첩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3천여 점. 혹시 상상이 되실까요? 3천 개면 얼마 정도의 공간이 될까? 모이다 보니까 네네. 당연히 기록 보존소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당위성이 됐고 그래서 아까 2019년에 전주 보훈회관으로 쓰였던 건물을 기록 보존소로 리모델링을 해서요. 현재 수장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그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새로 건물을 짓지 않고 네. 이 과거에 있었던 건물을 또 리모델링한 것도 약간 네. 의미를 담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1: 그렇죠. 지금 저희가 전주 시민기록관 건물이요. 제가 나이를 얘기하면 1987년에 지어졌습니다.
0: 그래요.
1: 네. 네. 그렇게 한 30몇 년일까요? 36년 됐나요?
0: 네. 그 정도
1: 네, 됐고 또 그만큼 그 예전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걸 담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기록관 안에는 저도 좀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 못했고 네.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이런 것도 좀 봤는데 네. 뭐 보이는 어떤 수장고, 뭐 네. 그리고 전문 수장고, 뭐 체험 공간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다고 들었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방문하면 네. 어떤 공간들을 뭐를 네. 볼 수 있나요?
1: 사실 저희 전주 시민기록관이 안골 사거리 인근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주시 보훈회관이었고 사실 1987년에는 인후 3동 동사무소 사실 건물의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관공서라는 건물의 색채가 좀 있죠.
0: 네, 제가 지나가서 봤는데.
1: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여기 내가 들어가도 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네.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저희가 딱 눈에 보이는 곳이 유리창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수장고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어떤 기록물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떤 환경에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유리창 너머로 수장고를 보는 거죠. 네. 우리가 수장고라고 하면 사실 그냥 박물관에 깊숙이 숨겨진 지하에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며 그 학예사나 관리직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리창 너머로 그 수장고를 볼 수가 있고 지금 여름방학 기간에는 저희 그 체험 활동으로 박물관 기록관에 방문하시는 관람객들에게는 그 보이는 수장고를 열어서 어떤 공간인지를 직접 볼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공간이라는 거가 저도 네. 이제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이렇게 할 때 공간에 대한 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들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아마 그 공간을 설계하실 때 이 네. 공간이 어떤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디자인 그렇죠. 하실 것 같은데 네. 방금 듣는 얘기를 보면 관장님은 이 공간을 디자인할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셨나요?
1: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설계를 하진 않았으나 네. 의미는 부여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아까 제가 기록물이 쌓이다 보니 공간이 필요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관은 조금 허름할 수 있으나 이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수장구를 튼튼하게 만들자. 그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시민기록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전주가 제가 봤을 때 전국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수집한 기록물들의 70% 이상이 전주 시민들이 기증을 해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증자의 공간을 좀 예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와보시면 그 보이는 수장구의 외벽이 벽돌로 되어 있고 그 벽돌 한 장 한 장에 기증자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0: 굉장히 뿌듯하시겠네요.
1: 네. 그래서 기증자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죠.
0: 네네. 네. 방금 뭐 기증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네. 매년 그런 것도 수집한다라고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홍보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기록관에는 뭐 사진, 편지, 뭐 졸업장, 월급봉투, 뭐 승차권, 뭐 시민들이 간접해 온 다양한 수집 자료

0: 고등학교 때 그 초등학교 동창생인 여하구와 주고받은 편지를 기증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모든 것이라고 설명을 했을 때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물론 그 내용 그 어떤 뭐 보고 싶다는 표현도 있고 그런 연애 내용도 있지만 그 하숙집 위치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약도로 그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연락이 쉽지 않았죠. 편지도
1: 그렇죠.
0: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곳은 이런 곳이야라고 그림을 그려서 넣었던 거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재미있고 지금 이사 가시면 지금 아마 아파트에 사시기 때문에 문패가 없을 거예요.
1: 없죠, 네.
0: 사실 그 문패를 또 버리고 가시기도 해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문패도 박물류이긴 한데 그런 문패도 사실 기록물이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편지가 개인의 어떤 절절한 그런 연애이기도 하지만 그쓸때 오늘 날씨는 어땠고 뭐
0: 그렇죠.
1: 무더웠는데 어떻게 보냈느냐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날씨 또 오늘은 뭐 영화 뭐 어떤 영화를 봤는데 뭐 일단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풍경 이런 것들도 다 담아내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되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뭐 매년 이렇게 수집하시잖아요. 수집할 때뭐 여러 가지 것도 갖고 오실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수집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0: 기준은 명확히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볼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전주와의 연관성, 그러니까 지역성이라고 볼수 있죠. 전주에서 어떤 생산된 물건이라든지 전주에서 뭐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쓴 일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첫째는 지역성이고요. 둘째는 조금 전에 계속 대화를 나눌 때 저희가 생활사가 얼마나 담겨 있느냐. 그래서 시대성을 봅니다. 우리가 버스 회수권 오래된 거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데 토큰 이런 것들 없는데 왜 이게 기록물이지라고 했을 때 시대성을 반영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둘째는 시대성이고 세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제가 말을 좀 많이 했는지 목이 좀
1: 아, 네,
0: 메이네요.
1: 천천히 물 한잔 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기억납니다. 예전에 갔던 뭐 토큰 버스 그뭐 50원짜리 뭐 이런 것들도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거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기록물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급 명사서기가 있지만 전주의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전주에 관련된 그거는 아니고 개인의 기록은
0: 아, 혹시
1: 있잖아요.
0: 월급 그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1: 아, 100만 원대 초반이었던
0: 네.
1: 그런입니다.
0: 연도가 대충 짐작이 되네요.
1: 네,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그런 것들은 전주에 있는 기업체, 전주에 있는 시대상, 전주에 있는 이런
0: 그렇죠.
1: 것들을 담아내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기록물을 수집하면서 만난 시민들은 자신의 자료가 역사적인 기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기록이 될까라고 이렇게 기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기증자들은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록물들을 이렇게 기증하시고 보내시는 건가요?
0: 사실은 기증자분들의 공통점이 어떤 점이냐면 굉장히 겸손하시고 방금 이런 것도 기록이 돼? 이런 거뭐 전주 역사가 의미가 있을까라고 되물어 오세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어르신이셨는데 아드님이 처음 한글을 배워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거를 간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록물을 받을 때 단순히 이게 어떤 사진이다, 일기다, 편지다 이 자체도 중요하긴 한데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본다고 했잖아요. 아까 목이 좀 메어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못 드렸는데 희소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유일한 거잖아요. 옆집 아이가 나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처음 글씨를 배워가지고 우표를 붙여서 아버지 직장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남기고요.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 우리 삶이 참 가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증하신 것들을 본인한테는 단순한 추억이지만 우리 지역사회가 공유를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들으시는 분들도 좀 감동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중에서 또잘 보관되어 있는 이런 것들 굉장히 좀 기록에 또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그런 그 기록물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런 기록물 좀 특이하다. 좀 소개 좀 해주고 싶은 기록물이 있다라면 어떤 기록물들이 있을까요?
0: 첫 번째는

0: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혹시 토박이라는 말다 기억하실 텐데요.
1: 네네네.
0: 어떤 사람이 토박일까라고 생각을
1: 토박이. 저희가
0: 해봤어요. 네.
1: 흔히 본다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오래 사셨던
0: 그렇죠.
1: 분들, 여기서 태어나서 쭉 자라오셨던 분들.
0: 네. 보통 전주에서 태어나서 전주에서 결혼을 하고 전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노후까지 보내고 계신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이 어르신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전주 토박이라고 하면 적어도 3대가, 예, 당신의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3대가 전주에서는 살아야 된다. 뿌리를 받고. 근데 그 어르신이 기증해주신 그 기록물 중에서, 1928년에 전주 향교에서, 준 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이죠. 근데 상장의 양식이 지금 저희 상장하면 보통 이렇게 A4 정도 크게 이렇게 종이 한 장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전주 향교에서는 그 포상이 책처럼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할아버지가 받은 그런 상장부터 본인이 유치원 때부터 직장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받은 모든 일련의 문서들, 상장들을 다 모아서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전주 토박이라고 할수 있는 그 어르신이 지금 생각이 나고 두 번째는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어르신은 전주에서 만들어낸 우리 지역의 잡지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신문부터
1: 진짜요?
0: 네 우리 전주에서도 발간하고 있는 신문이 있거든요. 그
1: 네네.
0: 신문의 창간호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잡지들의 창간호만 모으신 분이 계셨어요.
1: 야, 대단하시다.
0: 네 그래서 그거를 기증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거를 창간호를 모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시민기록관에 주려고 이렇게 모았나 보지라고 하셨어요.
1: 아,
0: 그래서
1: 그래서.
0: 오히려 그 소중한 거를 주실 때는 굉장히 담담하고 아무렇지 않게 주셨습니다.
1: 네네네, 그렇군요. 저희 공동체 라디오 개국 방송 잘 몰랐다가 나중에 기증 한번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0: 네.
1: 알겠습니다. 그 기록은 아까도 보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때 어떤 시대상 뭐 이런 것들도 반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록문들을 보면 시대가 어떻게 변했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보시기에 그런 기록물들 보시고 전주가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0: 가장 직관적인 변화는 물론 도시 공간과 교통의 변천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지금 전주시 시청 인근에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1970년대 사진인데요. 장소는 전주시청 인근이고 그한 장소 삼거리라고 할수 있는 공간에 구루마라고 하죠. 소 달구지. 소 달구지와 시내버스와 택시와 그다음에 그때 인도가 없었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하는 시민들까지 한그 컷에 담긴 사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 그 시절이 그런 교통과 예, 발전 좀 중첩됐던 시기구나.
1: 그렇죠. 뭔가 좀
0: 승용차,
1: 변화되는.
0: 그렇죠. 지금 우리가 누구나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런 변화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즘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면은 저희가 주판 아시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당연히 모를 줄 알고 초등학생들한테 이거 모르지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 지금 방과후에서 주판을 또 배우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전에 쓰였고 지금은 안 쓰이는 것 같지만 요즘에 레트로라고 또 하잖아요. 그런
1: 그렇죠.
0: 것처럼, 아, 이게 유행은 아니나 예전에 쓰였던 물건들의 목적과 쓰임이 좀 달라졌으나 지금도 의미가 있구나라는 또 이렇게 색다른 또 변천사를 좀 보고 있습니다.
1: 네. 주판의 쓰임새는 뭐 산수 계산도지만 저희는 그거 타고 놀기도
0: 아, 처음 들어봤는데 어떻게 그걸 탔을까요?
1: 해요. 바닥에서 학교에서
0: 아, 잘 굴렀기
1: 네, 잘
0: 때문에,
1: 굴러.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어떤 추억의 장난감이 되기도
0: 아,
1: 나가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기록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기록은 누군가 뭐 역사적 인물 뭐 그리고 큰 사건 뭐 이런 것들 주로 다루지만 시민 기록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또 일상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러한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기록하는 거가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0: 기록관에 오셨던 분들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분들이 아까 이제 월급봉투 얘기하셨는데 월급봉투 이제 한 장이 아니고 모든 직장 생활 40여 년 될까요? 그 한 직장에서 월급 봉투를 기증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시도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떤 분이 갑자기 우시는 분이 계셨어요, 실제로.
1: 그걸 보고요?
0: 네. 근데 왜 우셨냐면, 아, 나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그 월급날 여기 당신 상의 안에다가 그 치킨이 식을까봐 통닭을 월급날 사서 그 자식들 먹이려고 이렇게 그 노란 봉투라고 해야 되나요?
1: 노란 봉투예요.
0: 네네. 그게 기억이 난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버지의 월급 봉투를 보고 그 통닭과 월급날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무얼 먹었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표정이었는지를 그 월급 봉투를 보면서 딱 떠오른 거죠. 그래서 당신이 막내딸인데 아버지 생각이 너무 난다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기록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대 간을 이어주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개인의 뭐 추억이다라기보다는 아주 강력한 매개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노란 월급 봉투 네, 기억이 납니다. 그 개인의 기록, 역사적 기록 모두 다 가치가 있을 거기도 한데 근데 때로는 우리가 흔히 보면 어떤 공공의 기록이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도 뭐 개인의 기록이 혹시 그런 공공의 기록보다 더 가치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0: 공공의 기록, 개인의 기록을 겨룬다기보다는 사실 저는 사람의 감정이나 우리 삶의 구체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짚어내기는 공식 문서가 보여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1: 네네.
0: 네, 역사를 기술하거나 우리 공공의 문서에서는 사실 집약이 돼야 되고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개인의 기록들은 우리의 감정들이 담겨 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고 저는 전쟁이나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몇 월 며칠에 어떤 몇 시에 무엇이 일어났다는 공식 기록은 물론 중요하죠. 그것이 그 기반이 있어야만 다른 것들도 더해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를 견뎌낸 우리 시민들의 내용들, 마음들은 그 공식 문서에 담기기가 어려우니까 당시 어떻게 절박했고 또 시대의 흐름이 어땠는지는 훨씬 더 사실적이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1: 네네. 네. 그런 역사 기록이나 공공 기록들도 빼다가 되지만 그 시대의 어떤 획적인 것들을 가로짓는 것은 개인의 어떤 기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좀 있는
0: 그렇습니다.
1: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년 그 주제를 정해서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 진행하시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올해 이런 것들 공모합니다라고 이렇게
0: 고맙습니다.
1: 올해가 아마 전주 여행
0: 기억하시네요.
1: 네네, 여행 이었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집이 전주가 아닌데 군산인데 처음은 덕진공원 이렇게 왔던 그 가족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내볼까 막 이렇게 고민을 했던 기억이
0: 고민만
1: 있습니다.
0: 하셨나요?
1: 그걸 못 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그 공모전 이런 공모전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런 공모전을 매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공모전의 어떤 성과 이런 것도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0: 제가 공모전을 횟수로는 지금 올해까지 15번을 했습니다.
1: 네네네.
0: 매년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공모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2016년 처음 해보니까 의외로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셨어요.
1: 네네.
0: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그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유품이나 부모의 기억들을 물려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이 대부분의 아파트나 작은 주택에서 사시다 보니까
1: 그렇죠.
0: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유품들을 정리하기 사실 바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가지고 있던 분들이 공모전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28년 동안 쓰신 수첩이 있는데 이거 내가 차마 못 버렸어요. 그런데 전주시에 기증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공모전을 하고 있고요. 공모전을 이제 하면 저희 기증 증서를 발급을 해드리고 또 소정의 기증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5번을 하면서 약 한 8,700여 점이 이제 기증으로 해서 발굴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시민기록관에 지금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기증 증서도 주시고 뭐 보상금이야 뭐지만 네. 기록관에 또 자기 이름이 또 새겨지는 거
0: 같다고
1: 굉장히 좀 그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의 주제가 전주 여행의 기록이잖아요.
0: 네.
1: 올해의 공모전에서는 좀 네. 눈여겨볼 만한 그런 네네. 기록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0: 네, 올해도 뭐 개인의 일대기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록물들이 또 들어오긴 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지금 이제 복사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1973년도 서울과 전주를 오간 고속버스 승차권이에요.
1: 73년도에.
0: 네. 근데 73년이면 외람되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아. 그래서 그때 고속버스가 처음 생겼는데요. 이 버스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버스의 그 모양이 아니고 그레이하운드라고 해서 사실 미국에서
1: 약간 네. 앞에가 좀 둥근 그런 거.
0: 네네.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생겼고요.
1: 오, 이런 네. 그렇군요.
0: 승차권을 제가 크게 이제 복사해서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이 그레이하운드라는 차는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미주 대륙을 하루 100만 마일 무사고 운행하는 안전도 제1의 세계 최다 버스 회사라는 설명까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승차권의 가격은 요금이 1,050원이었습니다. 1973년도에요.
1: 상당히 좀 비쌌던 것 같은데.
0: 네, 통행세를 포함했고 이거를 기증해 주신 분은 할인을 받았어요. 850원에 할인 요금이 찍힌 이 승차권이 이번에 들어와서 좀 재미있게 봤고요. 네. 그리고 1968년도에 전라북도 박물관 입장권이 있습니다. 아. 혹시 전라북도 박물관 지금은 없고요. 네네. 경기전 안에 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0: 지금 전주 사고 자리에 이제 있었고 또 1970년대에 전주 삼남여객 버스 그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요 한 장의 그 남학생들의 표정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버스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이 삼남 여객 버스를 타고 아마도 표정이 어디론가 뭐 수학여행이든 뭐 소풍이든 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요 그 남학생들의 표정을 가지고 정말 풍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간혹 이렇게 전시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내 친구예요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미원탑에서 찍었던 사진인데라고 하는 분들도 실제 저기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여행 관련된 자료들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자료들이 들어왔습니다.
1: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그 전주에 대한 기록들은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의 뭐 70년대 80년대의 기록들을 볼 때의 감정과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경험했던 시대의 그런 것을 본과 좀 달리 느껴질 것 같아요.
0: 완전히 다르겠죠.
1: 네네. 네네. 그래서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이야 뭐 이런.
0: 아, 맞습니다.
1: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들 집에 하나씩 정도는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0: 네.
1: 집안에 오래된 사진 그리고 문서가 있지만 이것이 기록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몰라서 이렇게 보관만 하는 시민도 많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자료가 있다면 기록관에 문의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증할 때 이렇게 공식적인 할 때 갖고 가면 좋을까요?
0: 저는 일단은 언제든지 시민 기록관이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운영하는 시간에 방문해 주셔도 좋고 네네. 또 전화 문의를 해 주셔도 좋은데 제가 사실 사례를 설명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네네네. 이번에 그 여행 관련된 저희가 기록물을 수집을 해 보니까 1967년 5월 21일 일요일, 일요일에 이 인근이죠. 여기가 지금 우화동이니까 인우일가 533번지가 그 당시에 거기 과수원이 많았다고 해요. 포도 과수원이었는데 포도 과수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건 우리 가족 사진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사진을 찍은 이유가 있어요.
1: 그래요?
0: 네, 그 사연이 어떤 사연이 있냐면 1967년에 월남에 간 큰 형님이 있습니다. 그 형님한테 전쟁터에 있는 거잖아요. 그 전쟁터에 있는 분한테 우리 가족은 잘 있어. 그리고 또 그 형님이 그리울 거 아닙니까 그때. 그래서 가족 사진을 찍어서 거기 메모까지 한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장소까지.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있는 것처럼 아마 찬찬히 보시다 보면은 이런 것도 될까라는 게 가장 먼저 드시겠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진에 담긴 여러분들의 이야기, 사연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렇군요.
0: 네.
1: 그 개인의 어떤 스토리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당시 그 월남 전쟁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뼈대에 그런 스토리가 덧붙이니까 더 훨씬 더 가치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갖고 계시는 것들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번쯤 가서 아마
0: 이번 기회에 찬찬히 아마 뒤져보시면 뭐라도 나올 것 같은데요.
1: 저도 가서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저같이 조금 살아본 사람들은 과거를 추억하고 이런 게 기록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막 이게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이런 오래된 기록들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뭐 젊은 세대들에게 기록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0: 저도 이번에 여름방학 제 특집으로 저희 이제 세대 공감 기록 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우리들은 우리가 과거에도 알았지만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이런 거 보고 관심이나 있을까? 아이들은 다 휴대폰 뭐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의외로 반대였어요. 오히려 낯설기 때문에 그 어린 친구들은 더 새롭게 다가가고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는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을 한 이유가 뭐냐면 기록관이 단순히 오래된 것들을 유물처럼 쌓아놓고 이렇게 조용히 침묵하는 공간 만지면 안 돼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런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와서 추억도 되살리고 또 즐겨보는 박동하는 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심장이 두근두근할 때 굉장히 그렇죠.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박동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체험 프로그램 마련을 했고요. 이번에 실제로 해보니까 누구라도 즐길 수 있겠다. 기록물 이름으로 빙고 게임도 저희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반응이 엄청 뜨겁습니다. 네.
1: 그 뭐 기타 방금 뭐 체험 프로그램 얘기하셨는데 그런 체험 프로그램 말고 또 어떤 체험 프로그램들이 또 있을까요?
0: 저희 오시면 이제 타자기가 있어요.
1: 아 타자기를. 네.
0: 타자기도 세대 간 그 실제 연도별로 좀 또 다릅니다. 2벌씩 있고 3벌씩 있고 생각보다 타자를 치는 게 쉽지 않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거 키보드라고 막 오는데 또 보면 이 타자기 소리가 좀 이렇게 그 수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탁탁탁 하는 것들이 요즘에 학생들이 그 유행하는 물품 중에 하나가 키캡이라고 해서 혹시 보셨을까요? 가방이 많이 매달고 다니기도 하고 또 그걸 만진 이유가 약간의 스트레스 해소도 한다고 하는데 그 키캡 저희가 DIY를 해서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하고 있고요. 또 타자기가 있으니까 아이들 쳐보면서 더 재밌어라 합니다. 그리고 LP는 사실 이제 추억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CD도 사실 추억이 됐죠.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예전에 LP들을 찾아서 들어볼 수도 있게 해놨고요. 또 공중전화기 기억하시죠?
1: 그렇죠. 네.
0: 네. 저희 기록관에 오시면 1992년도에 썼던 공중전화기가 떡하니 다리를 잡고 전화를 한번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1: 동전 이렇게 위에 쌓아놓고 전화했던 기억이
0: 동전은 있습니다. 쌓아놓지 않지만 네. 동전을 넣었던 그 딸깍하는 소리가 네, 지금도 아마 기억이 나네요. 네네.
1: 그러고 보니까 그 아날로그 아까 뭐 타자기도 그렇죠. 이 아날로그의 감성들, 그 소리와 함께 연관된 감성들, 촉감 이런 게 지금 디지털 세계 세상에서 느껴볼 수 없는 그런 감성들인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기록이지만 조금 저는 요즘 생각이 과거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세다 보니까 종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남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디지털이다 보니까 사진도 어떻게 보면 휴대폰 안에 그냥 남아져 있고
0: 그렇죠. 네.
1: 그냥 파일로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디지털 시대는 어떻게 앞으로 수집하고 이런 보관해야 할까요?
0: 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생산량은 방대하죠.
1: 그렇죠.
0: 근데 그 방대한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 장소라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 대신에 방대한 것의 또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전기가 나가거나 국가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사라질 수 있는 위험, 휘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지요. 그래서 사실 이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이 반드시 이제 필요를 하고요. 이 데이터라는 것은 사실 장기 보존 체계를 마련하는 게 비용도 많이 들지만 또 아주 굉장히 품도 많이 듭니다. 시민들이 소장한 이 자산이라는 것도 안전하게 수집하고 보존하려면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서 아날로그만 수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도 어떤 그 아카이브 시스템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려고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하나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 디지털 기록의 또 하나 단점인 저는 좀 예를 들어서 저도 그냥 컴퓨터를 네. 좀 해서 보면 과거에 보면 플로피 디스크 뭐 3.5인치 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 거기에 보관된 것들 볼 수가 없는 그런 아, 것. 네. 그게 좀 단점이 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그런 생각들이 좀.
0: 아, 저는 지금까지 그 3.5인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도스, 네네, 도스 5인치. 네, 네. 네. 그거를 가지고 계신다는 게 더 놀라웠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0: 어, 네네.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볼 수 없다라는. 네네. 어,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걸 썼었는데 지 기록관에도 아이들 보여주려고 학생들 보여주려고 그런 디스크를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 뭐 비디오 우리 전환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찾아볼 네. 수 있는. 네.
1: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 저처럼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0: 아,
1: 것 같습니다.
0: 또 그런 성격이 있으시군요.
1: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주 시민 기록관을 운영하면서 네. 뭐 아까 말씀했지만 개관하기까지도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네.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현재 뭐 가장 필요한 부분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 뭐 이런 것도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제 어깨가 조금 무거워지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저는 이제 가장 큰 과제라고 하면은 현재 공간이 그러니까 아주 저희가 넓지가 않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더 많은 기록물들이 좀 전시될 수 있도록 좀 보존 공간을 확충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과거의 유물들을 뭐 수집해서 갖다 놓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현재를 아카이빙 해야 되죠. 그래서 현재를 아카이빙 할 수 있는 디지털화 작업 이런 것들이 이제 시급한 과제고요. 그래야만 아마 더 많은 시민들이 아, 우리 전주 시민 한 분이 하나의 기록물을 그 시민 기록관에 나 기증하겠다라는 자부심이 생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숙제이고 앞으로도 이제 기증자분들 잘 예우하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1: 그 기록물들을 단순히 보관하는 게 아니고 아까 지금 뭐 책도 좀 갖고 오셨는데 아, 네. 이 그런 것들이 기록물들을 이렇게 또 담아서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좀 활용하시는 그런 측면이신.
0: 네, 제가 이제 책을 좀 쌓아놓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네. 기록물 하면 지금 물성, 그러니까 어떤 물건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아, 나는 다 버렸어. 우리 집이 예전에 불이 나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런데 이분의 기억은 너무나 생생하죠.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구술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기억들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혹시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의 제목은 펼쳐진 지우산 끝자락이라는 제목이고요. 여기가 지금 위치가 여기 전주역이 가까이 있는데 전주역 뒤편에 장제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1: 네, 있어요.
0: 네, 이 장제마을의 특징이 뭐냐면 혹시 아실까요? 지우산을 생산했던 마을이라서 전주 미래유산으로 또 지정이 돼 있고요. 네, 전주에서는 장제마을과 인우반촌 마을 두 곳에서 지금 지우산의 명맥을 이어가고 물론 장제마을은 지금은 예전에 지우산의 흔적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주민들의 기억을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으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1: 아, 지우산이라는 게 저는 산 이름인 줄 알았더니 그 종이우산.
0: 네, 종이우산입니다. 네. 아, 네, 전주 특산품입니다.
1: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종의 구술사 뭐 이런 것들도 네. 저희 공동체 라디오도 어떻게 보면 목소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기록하는 그러네요. 그런 역할들을 네. 하고 있어서 네. 저도 꼭 해보고 싶은 게 그런 구술사? 뭐 이런 것들을 네.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 라디오 방송하는 것도 일종의 기록입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거든요.
0: 네, 어르신들이 그 라디오 하는 거 저도 들어봤는데요. 더 이렇게 구수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네. 것들도 있고 최근에 어떤 어르신은 예전에 라디오가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래서 전파를 라디오를 들었던 기억을 얘기해 주신 분도 계세요.
1: 네, 네. 뭐 같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네. 뭐 시간이 좀 짧아서 네. 관장님께서 앞으로 전주 시민 기록관이 시민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자리 잡고 싶은지.
0: 네. 기록의 사랑방이 되고 싶습니다.
1: 아, 기록의 사랑방.
0: 네, 이렇게 네. 설명드리면 다 와닿지 않으실까요?
1: 네, 네. 이렇게 다양하게
0: 사랑, 예. 네, 사랑방처럼 문의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드나드시면서 네, 구경도 하시고 또 문의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지금 뭐 우리가 기록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기록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이것도 기록이 돼서 나중에는 정말 훌륭한 어떤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의 시민들은 2026년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꼭 기록해줬으면 하는 전주의 모습, 일상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아, 혹시 이웃. 여러분들 그 내가 가는 단골 가게 하나쯤 있지 않으실까요?
1: 있죠. 네.
0: 난 미장원은 이 가게만 가. 맞아요. 우리 동네에 오래된 이발소가 있어. 혹은 우리 동네에 슈퍼가 있어. 그런 그 우리 주변의 단골 가게의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1: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 시민 기록관을 찾고 싶거나 뭐 자신의 기록을 기증하고 싶은 시민들 어떻게 이용할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0: 첫 번째로는 전주 시민 기록관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요. 네. 네, 검색을 하시면 전주 인유동 덕진구 견원로 264번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집에 보관 중인 혹시 옛 물건들의 그 가치가 궁금하다고 하면은 전화 주셔도 좋고요. 직접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소한 기억이 전주의 특별한 역사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저희는 비전으로 가지고 있으니 언제라도 많은 관심 가지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골 사거리에 있고 뭐 그 휴관일이 없나요?
0: 휴관은 저희가 이제 주말하고 공휴일은 휴관을 하고 있고요. 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네. 아침에
0: 9시에서 5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1: 항상 열려 있고 누구나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0: 네,
1: 예약 없이?
0: 네,
1: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나가시는 길에 전주시민기록관이 보이시면 네. 그냥 누구나 한 번쯤 가서 보시고 또 활용하시고 이런 것도 기록이다라는 것도 보시고 네. 기증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노래 제가 네, 좀
0: 그런가요?
1: 소개시켜달라고 네.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노래일까요?
0: 제가 기록관에 오신 분들을 관람객들을 보면서 느낀 노래인데요. 분위기가 딱 맞습니다. 그 제목은 회상이고요. 회상. 네, 산울림이 불렀죠. 그 뒤에 리메이크가 많이 되기도 했는데 네. 그 노래 한번 신청해보고 싶습니다.
1: 네, 산울림의 회상. 제가 준비는 했습니다. 그 노래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골목과 풍경, 가족과 이웃의 목소리, 평범한 하루도 모두 소중한 기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인데요. 여전히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지만 계절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은 기록하지 않으면 쉽게 잊혀지지만 한 줄의 글과 한 장의 사진, 누군가의 목소리로 남겨두면 언젠가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기억이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면이 남아있을까요?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 장밖의 풍경, 무더운 여름을 견디며 나눈 짧은 인사까지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오늘 시간 잘 간직하시고요.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조금씩 다가오는 가을의 여유를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 최상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이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인생길을 걷다가 어디만큼 왔니? 란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또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한 번쯤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최고 감사의 조건임을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은혜의 순간들이 이 시간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고 있는 힘겨운 내 삶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심코 발걸음을 내딛고 있나 봅니다. 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에 감동하고 뜻밖의 행운을 기대하며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고 싶답니다. 경쟁하는 삶에서 벗어나 차별과 불공정이 반영되지 않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꿈꾸어 본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바라는 여러분과 함께 위로와 평화로움을 전하는 공감의 문으로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이진주의 살며 생각하며라는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생곡을 듣겠습니다. 김성환의 인생.

이 노래는 고향 선배님이 부르신 텁텁한 막걸리 한잔 같은 곡이지요. 나는 때론 힘들고 지친 날에는 이 노래를 따라서 불러보면서 마음을 위로받기도 합니다. 어쩜 내 인생을 잘 표현해주고 마음이 끌리는 노래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어떤 의미의 사람이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노자는 도덕경에서 상선 약수를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물처럼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을 이롭게 할뿐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물은 자기의 자랑과 공적을 드러내지 않죠. 다만 낮은 곳으로 흐르며 물이 필요한 곳을 채우고 지나갑니다. 물은 연못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넓은 세계로 꿈과 비전이 있는 바다로 나아갑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현실을 탓하지 않고 순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저는 물처럼 산다는 것,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고 존중하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길, 신뢰와 섬김이라고 상선약수로 이야기한 노자의 말씀을 새롭게 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는 간혹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을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약육강식인 정글의 법칙 같은 것이지요. 내가 고등학생일 때 교장 선생님의 훈시 말씀 중에 여러분이 장차 살아가야 할 세상은 적자 생존, 우승 열패일 것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사회에 나와서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가는 공동체를 꿈꾸며 나눔과 채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실현하며 살고 싶답니다. 이번에는 욕심내지 않고 소박한 꿈을 꾸며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줄 노래를 같이 듣겠습니다. 이태호의 사는 동안.

나는 오늘 성찰 없는 행동은 안 했는지, 불의와 타협하지는 않았는지, 장대 끝에 매달려 나부끼는 깃발은 아니었는지,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비굴하지는 않았는지, 하루를 보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다가서게 하시고,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라며 화목하기를 위하고, 나의 하루가 부끄럽지 않아야지 하고 다짐해 봅니다. 나는 오늘도 살며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작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좋은 성품을 지니려고 합니다.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 사랑과 증오, 그리고 욕심이 인간의 일곱 가지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극에 달하면 결국 울음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울어볼 날이 있을까요? 울고 싶을 때 참지 말고 울어봅시다. 가슴 깊이 전해오는 음악 듣겠습니다.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

조왕조가 무명 시절이었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음악을 포기하려 했을 때 아내의 응원에 힘입어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 부른 남자를 대변하는 노래여서 가끔 위로가 필요할 땐 듣곤 합니다. 남자로서의 삶이란 욕심과 허영으로 채워져 가는 참으로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과정이기도 하지요. 걱정 없는 날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날이 없겠죠. 우리는 얼마만큼 소유해야 행복하고 어느 정도 즐거워야 행복이라고 하는지 알수 없나 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생각해 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인생은 어쩜 내가 나를 찾고 있는 여정일 뿐인데 희망과 행복보다는 고통과 낙심, 염려와 불안이 더욱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살다 보니 돈보다 명예보다 사랑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단순함과 평화로움에서 나오는 기쁨과 열정이었어요. 무엇이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몰랐더군요. 베품과 나눔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감성 담은 시한편 지어보는 것이 즐거운 인생살이 아닐까요? 나에게는 꿈도 희망도 사치스러운 젊은 날이 있었답니다. 남의 손가락 끝에서 떨어지는 명령을 따라 뛰어야 하는 힘에 겨운 시절이 운명처럼 덮쳐왔었죠. 하지만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슬픔조차도 모멸감까지도 견뎌내야 하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이제야 느껴보는 초록빛 풀냄새와 꽃향기, 이제야 들리는 맑고 청아한 자연의 소리, 내 고난의 길에서는 몰랐다고 우겨보기도 하게 됩니다. 지나고 보니 이유 없는 시련도, 거저 주어지는 사랑도 없었다는 것을요.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를 하여도 들어줄 내 편이 있어서 지난 날들을 감사로 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며 고영준의 노래 한곡 들어보겠습니다. 고영준의 눈물 젖은 빵.

내 삶에서 나 자신은 언제나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인지, 나에게만 달려드는 고난인지 불평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신은 오늘의 평화로움을 위해 나를 그토록 극한 시련으로 연단시키셨다고 믿습니다. 나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완성을 위해 비로소 느끼게 되는 배려와 나눔과 성김이 있어야 함을요. 조금은 특별한 날들이 내 앞에 다가와도 냉정한 분별력과 긍정의 마인드로 여유로움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듯 하더군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에게 틀림을 강조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는 너그러움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이진주의 살며 생각하며란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셨습니다.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를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 양태석 진행의 이진주였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오후의 하모니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창으로 함께하는 이진화의 오후의 하모니 시간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엔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곡입니다. 다음 곡은 최영섭 작곡, 한상옥 편곡,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누구의 주제련가 맑고 고운 산, 그리운 만이천 목마른 없어도 이제야 자유만빈 옷깃 역이며 그 이름 다시 부를 그리운 금강산. 수수만년 아름다운 산못 가본 지 몇몇 해. 오늘에야 찾을 날 왔나 금강산은 부른다. 장윤성이 지휘하는 동아성악가회 합창단과 동아필 오케스트라의 협연입니다. 그리운 금강산.

비로봉 그 봉우리 짓밟힌 자리 흰 구름 솔바람도 무심히 가나 발 아래 산에 말리 보이지 마라 우리 다 맺힌 원한 풀릴 때까지 수수만년 아름다운 산못 가본 지 몇몇 해 오늘에야 찾을 날 왔나 금강산은 부른다 금강산에 다녀왔으니 이번에는 바다로 가보시겠습니다. 물결 춤춘다 바다 위에서, 백구 춤춘다 바다에서, 흰 돛단배도 바다 위에서, 바다, 그 바다 끝이 없다. 해가 서산을 넘어서 가면 다른 동력에 솟아오네. 크고 끝없는 그 바닷가로 나를 불러서 오라는 듯.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물결 넘실 춤추는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이태리 민요 바다로 가자를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이진화의 오후의 하모니를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하여 듣고 계십니다. 이제 8월 우리는 해방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방되기 전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고 모든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겼던 그 아픈 기억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후 힘겨운 현실에서 도피하여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 하는 순수하고 서정성이 잘 드러나는 곡입니다. 항일 저항 시인이었던 김영랑은 이 시에서 마음속에 흐르는 강물이 내 가슴속에 내 눈에 내 핏줄에 있고 그 강물은 끝없이 흐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작곡가는 암울했던 시대적 배경과 시인의 내면을 고려하여 따뜻하면서도 쓸쓸한 곡이 되도록 작곡했습니다. 고승현이 노래하는 끝없는 강물이 흐르는 데에서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음 한편 어딘가에 크고 넓은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곡입니다. 김영랑 시 오우병이 작곡 끝없는 강물이 흐르는 데를 윤의중이 지휘하는 국립합창단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곡중 솔로에는 바리톤 고승현입니다.

내 마음에 어디든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도처 오르는 아침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엔 듯. 마음이 도른도른 숨어 있는 곳.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다음 곡은 손경민 곡 은혜를 전주 필그림 합창단이 연주합니다. 주유의 박영근, 반주의 오정선, 곡중 솔로에는 소프라노 강성희입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순간들, 그리고 걸어온 모든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꿈을 꾸며 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과 계절에 따른 아름다운 풍경들, 우리의 삶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지독한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가난에서 벗어나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세워진 것도 모두가 은혜입니다. 8월 뜨거운 여름날에도 아름다운 노회 하모니는 우리의 마음에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바람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한 합창단의 감동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행복과 일화가 되어지셨기를 바랍니다. 합창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예술입니다. 이진호와 함께하는 오후의 하모니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더위에도 건강하시고 더 많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의 하모니 제작 편성의 양태석, 진행의 이진호였습니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올림픽 시범 종목 채택 가능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죠. 피클볼. 국내에서 피클볼에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는 아직 많은 시민이 피클볼을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 피클볼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그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전주에서 피클볼을 알리기 위해 동호회 활동을 아주 즐겁게 하고 계신 전주 시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0: 저희 한번 박수로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완주 비봉클럽의 이성식입니다.
0: 네, 완주 비봉클럽의 이성식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3: 전북 짱 피클볼 클럽 방기영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다음 분. 네,
4: 안녕하세요. 저는 피클볼에 푹 빠져서 일상 속에서 즐기고 있는 직장인 김지윤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이 한 분 계십니다. 피클볼 첫 번째 이야기에 출연하셨던 이성식님, 회장님. 자, 그건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네, 뭐 역시 피클볼 전도사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피클볼을 즐기면서 네, 살아왔습니다.
0: 네. 그 좀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피클볼 전북에서 어떻습니까?
1: 예, 뭐 매스컴에서도 자주 나오고 뭐 많은 사람들이 피클볼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또 테니스를 하시던 코치 선생님들 이런 분들도 피클볼을 겸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0: 아, 네. 테니스 쪽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넘어오고 계시는 추세다.
1: 예, 그런 것 같아요.
0: 네. 네, 전북 지역에서 누구보다도 피클볼 위해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이 이성신 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널리 널리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두 번째 방송인이만큼 첫 출연하신 두 분 잘 도와서 방송 이끌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0: 유계험자시니까 TV도 나오신 분인데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첫 출연하신 두 분 전주에서 피클볼을 알리기 위해 동호회 활동을 즐겁게 하고 계신 시민으로 이렇게 소개 말씀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3: 네,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0: 지훈님도?
4: 아, 저는 사실 완주에 살고 있기는 한데요. 네. 전주를 자주 오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주에서 생활 스포츠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네네. 이제 전주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사는 곳은 완주이신데 네, 네. 피클볼이 좋아서 전주까지 네. 왔다 갔다 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자, 두 분은 라디오 방송 처음이신가요?
4: 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 와보니 좀 어떠세요?
4: 아, 저는 지금 엄청 많이 떨리고요. 그리고 라디오를 듣기만 했지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해보지를 않아서 사실은 떨리기도 하지만 네. 신기하기도 좀 하고 좀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아, 너무 차분히 말씀하고 네. 계셔가지고 전혀 뭐 떨리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4: 근데 뭐
0: 잘하고 계십니다.
4: 등으로 막 땀을 지금 막 흘렸어요.
0: 네, 그러시군요. 방기영님은 좀 어떠세요?
3: 아, 저는 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편안합니다.
0: 아, 그러세요? 네.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께는 좀 긴장을 풀 겸 간단한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출연이시니까 우리는 전주인 맞습니까?
3: 맞습니다.
0: 지훈님은 이제 완주 군민이신데 네. 두 분 전주와 완주군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훈님 먼저 할까요?
4: 네, 네. 저는 완주에서 나고 자라가지고요.
0: 아, 토박이.
4: 네, 근데 이제 학교를 전주에서 다 나와가지고 네네. 네, 지금도 완주에는 거주를 하고 있지만 네. 거의 뭐 전주와 완주를 오가면서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0: 생활권이 뭐 전주신 거잖아요.
4: 거의 그렇죠.
0: 그러면 네. 여기서 나고 자란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몇 년째 살고 계시는 거예요?
4: 4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0: 40년 넘게. 네. 네. 방기영님은?
3: 아, 저는 고향은 남아 남원입니다.
0: 남원, 춘향의 고향.
3: 네, 고향은 남원인데 이제 네. 직장 때문에 네. 직장 때문에 전주로 이사 왔는데 지금 한 2008년도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네네.
0: 근 20년 뭐 네, 가깝게 살아가고 계시는 네, 거네. 남원이 고향이세요?
3: 네.
0: 남원 중앙초등학교 나오셨어요? 용성초등학교 나오셨어요?
3: 아, 저는 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0: 아, 시골이세요?
3: 네, 금지동초등학교라고.
0: 아, 네. 저랑 안 겹치네요.
3: 지금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0: 아, 그런가요? 네. 네. 저는 남원시 출신입니다.
3: 아, 네. 같은 고향이시네요.
0: 그렇네요. 아, 아유, 반갑습니다.
3: 나중에 방송 네. 끝나고 한번 자세한 내용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학연 지연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3: 특히 남원은.
0: 그렇죠. 네. 자, 전주에 살아보니 또는 전주 생활권을 이렇게 누리다 보니 이것 하나는 정말 좋더라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4: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호회 활동들이 활발하게 네. 잘 되어 있어서 네네. 아무래도 이쪽으로 이렇게 전주로 와서 스포츠를 즐기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3: 전주는 아무래도 다른 남원이나 뭐 다른 지역보다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활성화가 더 잘 되죠.
0: 네. 그럼 성신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비봉에 살아보니 이거 하나 정말 좋다.
1: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일단 공기가 좋고
0: 아...
1: 예, 익산 IC와 네. 너무 근접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다.
0: 아 그럼 익산까지 금방 갈 수
1: 익산 IC에서
0: 아, 익산 IC에서
1: 예, 뭐 비봉. 5분 거리, 10분 거리죠. 충분하죠.
0: 네네.
1: 예,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0: 또 최근에는 또 많은 분들이 그 피클볼 때문에 또 비봉을 방문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어떤가요?
1: 예, 많이 옵니다. 예.
0: 네. 그 이성식님이 이제 피클볼 협의 회장으로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만큼 그 관광객분들 피클볼 위한 예,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거겠죠.
1: 예, 그것도 조금 만만하겠죠.
0: 네.
1: 좀 죄송하네요.
0: 네.
3: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0: 그럼요. 예. 자,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요. 그럼 사전에 준비한 뉴스가 있어서 뉴스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 네.
2: 테니스와 탁구, 배드민턴 같은 네트 종목의 특징을 모아놓은 피클볼이란 유스포츠가 미국과 호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올림픽 시범 종목 채택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동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김동민 기자가 대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5: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국내 피클볼 대회의 현장입니다. 탁구 라켓보다 조금 더 큰 라켓으로 구멍 뚫린 플라스틱 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입문하기가 쉬워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피클볼입니다.
6: 입문이 좀 쉬운 편이에요. 하루 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웬만한 사람들 다 게임도 가능하고 테니스는 이제 몇 년 배워야 게임이 가능하잖아요.
5: 테니스와 배드민턴에 비해 부상의 위험이 적습니다. 하지만 온몸을 쓰며 움직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동시에 됩니다.
7: 라켓이 한 200g 정도 되고 플라스틱 공이고 뭐 스피드가 좀 많지 않고 실내나 실외에서 아무데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쉬운 거예요.
5: 피클볼은 즐기려고 고안된 종목이기 때문에 덜 공격적입니다. 동호인 대회를 늘려가고 있는 대한피클볼협회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다른 나라와의 경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0: 네, 앞서 자기소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출연하신 세 분은 전북짱 피클볼 클럽 동호인이자 피클볼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피클볼 관련 궁금한 점을 제가 여쭤보고 출연자가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두 분은 사전에 여러 개 질문 드렸는데 좀 어렵진 않으셨어요?
3: 어렵지 않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해 오셨다는 말씀?
3: 맞습니다.
1: 네, 아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0: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피클볼이 뭐예요? 입니다.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피클볼은 어떤 스포츠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피클볼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1965년 그 미국의 그 조엘 프리자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고안된 건데 이분이 이제 그 아이들과 같이 놀다가 자기만 어른들끼리 놀기가 좀 뭐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 그 두 가족과 함께 섬에 놀러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 있었대요. 그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 네트를 내리고, 근데 배드민턴 아마 라켓이 없었나 봐요.
0: 아.
1: 그리고 이제 그 섬이니까
0: 네.
1: 그 조정하는 배.
0: 노.
1: 예, 네, 그렇죠. 그 노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피클볼은 아주 특이하게
0: 네.
1: 그 라켓이라고 하지 않고 패들이라고 하거든요. 조정의 노를 패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0: 네네.
1: 굉장히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하다가 처음에 해보니까 또 아이들이 싫어하죠. 그 이유는 이제 공이 너무 빠르니까.
0: 아.
1: 네, 그래서 이제 또 고안한 것이 공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공에 구멍을 뚫으면 공기가 통하면서 속도가 줄어들죠.
0: 네네.
1: 그래서 가장 빠른 속도가 테니스 볼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죠.
0: 오.
1: 그러니까 이제 빠른 공과 느린 공.
0: 네.
1: 어느 것에 적응하기가 쉬워요?
0: 느린 공.
1: 그렇죠.
0: 예, 예.
1: 그래서 속도를 낮췄다.
0: 아.
1: 굉장히 그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네트에서 양쪽 약 2m 정도를 논 발리존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발리와 스매싱을 못하죠.
0: 논 발리존.
1: 예, 발리를 못하는 존. 그러니까 거기서 발리나 스매싱을 하면 결정구가 되기 때문에
0: 네네.
1: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자 손녀가 나 그만해.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는 발리와 스매싱을 못하게. 그래서 공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0: 네네.
1: 고안한 것 같아요.
0: 아 처음부터 그 네트 앞에 들어가게. 처음에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뭐라고 합니까? 스매싱?
1: 그렇죠.
0: 앞에서 막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1: 네, 그러죠. 네.
0: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게임이 안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좀 떨어져서 해라.
1: 그렇죠.
0: 그 존을 네. 넘 발리존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군요.
1: 네, 네.
0: 아, 그게 있으니까 확실히 주고받기가
1: 네.
0: 전문 용어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고받기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넬리라고 하는.
0: 아, 넬리.
1: 넬리가 네. 테니스가 서너 분의 할 수 있다면
0: 네,
1: 얘는
0: 네.
1: 뭐 그 두 배 이상 할 수 있겠죠.
0: 그다음에
1: 이제 하나 한 가지 더는 이제 서브를 넣을 때 반드시 언더로만 위에서 내리 꽂는 강력한 서브가 아니라
0: 아, 저희가 테니스 봤을 때
1: 그렇죠.
0: 그런 서브가 아니고
1: 그렇죠,
0: 언더에서만
1: 그렇죠.
0: 아, 뭔가 가족 친화적인 게임이라고
1: 예, 예,
0: 생각이 되네요.
1: 예, 그런 것 같아요.
0: 또 아빠가 아이들 위해서 고안해낸
1: 네,
0: 게임.
1: 그렇죠?
0: 네, 네. 아, 그렇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참 두 번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테니스 탁 배드민턴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 이런 스포츠랑 또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3: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말해서 테니스는 좀 노동에 가까운 것 같고
0: 아.
3: 그리고 저는 테니스가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0: 몇 년간 하셨습니까?
3: 한 15년 정도
0: 와,
3: 쳤어요.
0: 네.
3: 뭐 대회 우승도 몇 번 했었고. 근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대회 우승을 하려면은 거의 뭐 쉬운 말로 뭐 테니스장에서 살아야 돼요.
0: 네네.
3: 뭐 다 팽개치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피클볼을 알기 전에는
0: 네네.
3: 테니스가 제일 좋은 운동이다.
0: 거의
3: 테니스 전도사 역할을 했었는데 피클볼을 알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고 저는 이제 탁구 같은 경우는 좀 그 어렸을 때 좀 쳐봤고요.
0: 네네.
3: 그다음에 배드민턴도 한 1년 했었어요.
0: 오.
3: 근데 배드민턴을 했었는데 배드민턴은 금방 배우기는 하는데
0: 네.
3: 부상의 위험성이 많아요.
0: 맞아요. 네.
3: 그래서 중간에 테니스 치다가 또 부상을 당해서 무릎 수술도 했거든요.
0: 아이고 아이고.
3: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뭐 이렇게 완벽하게 피클볼만 완벽한 스포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제 나이 그다음에 부상의 정도 이런 걸 따졌을 때는 피클볼이 저한테는 가장 최적의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가족이 할 수 있는 거 장점이 저희 와이프를 테니스 가르쳐봤고
0: 네네.
3: 그다음에 골프도 같이 치기도 했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피클볼에 와이프는 지금 완전히 빠져가지고 지금도 치러 갔어요.
0: 함께 하고 계시는 아내분이랑
3: 같은 클럽에 짱 피클볼 클럽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와이프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0: 네.
3: 좋으신 분들하고 또 같이 만나서 운동을 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0: 지우님 저기 코트가 배드민턴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사이즈가?
4: 네 맞습니다. 배드민턴하고 코트가 비슷해요.
0: 그러니까 배드민턴 코트가 있는 데면은 피클볼 할 수 있는 거죠.
4: 네 맞아요.
0: 네트만 좀 내려놓고
4: 네, 맞아요.
0: 그렇죠. 네. 패들이 탁구채보다는 탁구 라켓보다는 크잖아요.
4: 네.
0: 그렇죠.
4: 네.
0: 그 코트는 배드민턴 코트인데 네. 또 이거 뭐라고 합니까? 스매싱이라고 해야 돼요? 치는 거 보면 테니스 같기도
4: 네,
0: 하고.
4: 네, 네. 그 동작이나 자세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네. 테니스 동작이 좀 많이 나오는 것 네. 같아요.
0: 이것도 참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세 가지를 다 이 피클볼로 즐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4: 네,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또 여쭤볼게요. 출연자분들의 피클볼을 시작한 계기 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1: 집사람이 제가 이제 대만 사람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0: 아~
1: 매년 대만의 타이베이에 가서
0: 네.
1: 갈 때마다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가서 테니스를 즐겼어요. 그쪽 클럽에 가가지고 그랬는데 한 3, 4년 전부터 그 테니스장과 피클볼장이 옆에 있었는데 피클볼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테니스인들이 네. 피클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배드민턴 장이었는데 거기 네 면인데 두 면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0: 네네.
1: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어? 뭐지? 하면서 이제 그 대만인 친구들이 그쪽으로 막 가버렸으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같이 가서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느꼈던 게 아, 이거 앞으로 이제 틀림없이 이거 인기가 있겠구나. 그쪽에서 뭐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3년 보니까 테니스장은 거의 텅 비고 피클볼장으로 싹 까버리더라고요.
0: 아. 네.
1: 그리고 이제 그 테니스가 그 다른 나라 이제 막 검색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네, 뭐 베트남, 태국 막 이런 뭐 미국 쪽은 물론이고.
0: 네네. 네.
1: 그래서 이제 저도 아, 이게 이제 저는 평소에 테니스는 좀 그 동양인에게 좀 안 맞는 스포츠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 테니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상도 많고
0: 네네.
1: 그다음에 그 4대 메이저 대회 세계 거기에서 동양인이 우승을 못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거 동양인에게는 맞지 않는 스포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도 나이도 먹고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체력에 맞는 스포츠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 양으로 격한 운동으로 보면 맨 위에가 저는 테니스, 축구, 뭐 배드민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네네.
1: 근데 한 4, 50대까지는 그걸 할 수 뭐 해도 괜찮은데 이제 한 50 정도가 넘었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그 어떤 그 체력의 한계, 부상 위험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스포츠가 바로 밑에가 이제 그 피클볼이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피클볼을 이렇게 즐기다가 이제 뭐 한 지금 계획으로는 한 뭐 80 정도, 80세 정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거기 피클볼도 한계가 오면 다른 걸로 가야겠다.
0: 네.
1: 어쨌든 제가 저는 그 대만에서 이렇게 그 직접 체험을 하면서
0: 네네.
1: 그걸 이제 그게 계기가 됐죠.
0: 정말 건강하게 사는 분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방기영님은
3: 저 같은 경우는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다가
0: 네.
3: 그 빌 게이츠가 피클볼을 치는 걸 봤습니다.
0: 아, 빌 게이츠도 예. 피클볼 칩니까?
3: 엄청난 매니아입니다.
0: 아.
3: 빌 게이츠가.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도 이게 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똑딱 똑딱 똑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0: 네네.
3: 그래서 이거 뭔가 이렇게 이거 테니스도 아니고 배드민턴도 아니고 탁구도 아니고 이게 뭐지? 자세하게 좀 파봤죠.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은 벌써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회장님하고 이거 보면서 아 이거 엄청나게 미국이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곧 들어올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 5, 6년 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이프랑 둘이서 네트하고 패드라고 사가지고 공하고 사가지고 공원에서 치기 시작했어요.
0: 야외 공원.
3: 네, 야외 공원에서.
0: 네.
3: 근데 이제 둘이 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테니스를 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와이프가 너무 안 되니까 와이프도 금방 실증 내고 안 되니까.
0: 짜증 내셨어요?
3: 짜증은 안 됐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와중에 몇 년이 지났죠. 몇 년 지났는데 직원이 우연찮게 피클볼 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나는 아무 그냥 무조건 갔죠. 무조건 가봐서 봤더니 거기가 이제 그 지도자 자격증 그 반이 있었어요.
0: 네네.
3: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도자 자격증 반에 들어가서 하다가 지도자 자격증도 따고 그러면서 아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했었는데 전주대 체육관이 그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칠 데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 지도자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계속 하자. 그래가지고 몇 명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동초등학교를 네. 올 1월부터 대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0: 아, 얼마 안 됐네요.
3: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풍적으로 회원들이 막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0: 50여 분 넘게 오신다면서요. 네.
3: 그래서 이제 대회도 나갔고.
0: 네. 지윤님은
4: 저는 원래 테니스를 좀 배우고 있었었는데요. 네. 한 8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테니스가 너무 멋진 운동이고 하긴 한데 그 처음 배우는 저한테는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 비봉협회 회장님께서 네. 피클볼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피클볼을 이제 처음 치러 갔는데 배우기도 너무 쉽고 그 뭐 조금 잠깐 설명 받고 바로 게임을 또 했어요.
0: 네.
4: 또 게임을 하니까 이 성취감이나 이런 것도 금방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하루 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저는 정말 피클볼을 너무 치고 싶어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피클볼을 막 치러 다니려고 그 하이에나처럼 어디에서 네. 피클볼을 치지? 막 이런 것 돌아다녔던 지금까지도 재밌게 치고 있습니다.
0: 네, 하루 경험하셨는데 그냥 푹 빠져버리셨네요.
4: 아 이게 피클볼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게 TV나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얘기로 듣는 거하고 실제로 한 번을 그냥 쳐보는 거하고 너무 많이 다르고요. 이게 한번 딱 쳐보면 처음 치신 초보자여도 네. 너무 재밌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방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쾌감 있는 소리가 있어요.
0: 네네.
4: 그 소리가 또 스트레스도 좀 되게 날려줍니다.
0: 딱딱한 소리 같기도 하면서 좀 시원한 소리.
4: 네, 맞아요.
0: 플라스틱 맞습니다. 공을 맞는 소리니까
4: 네,
0: 그렇죠?
4: 네,
0: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공교롭게 세 분 다 테니스를 하셨다가 이제 피클볼에 빠져 계시는데 여전히 테니스를 애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라고 또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4: 네.
0: 네. 자, 그럼 일부 마지막 질문 여쭤볼게요. 그 전주가 여전히 불모지지 않습니까? 피클볼 전용구장 하나 뭐 제대로 갖춰준 데가 없고 그런 전주에서 전북짱 피클볼 클럽을 창단해내셨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 과정이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셨는지.
3: 그 지금 현재 총무를 맡고 계시는 김성교 그분이 이제 군인이신데
0: 네.
3: 그분이 그 기전대학교 그 학군단에 파견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기전대학교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0: 네네.
3: 그래서 우연찮게 또 거기도 또 피클볼을 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가서 치게 됐죠. 이제
0: 기전대 체육관에서. 네,
3: 그 네. 코트가 없다 보니까
0: 네네.
3: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저희를 만난 거죠. 이제
0: 네네.
3: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젊으신 분이 그 교육행정직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한번 그 섭외를 한번 해볼게요. 체육관을 학교 체육관을 그래서 거기가 익산에서 그 교육청에 계신 분인데
0: 네.
3: 여기를 이제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0: 아 동초등학교.
3: 네, 동초등학교.
0: 역시 인맥이 중요하다.
3: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몇몇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한번. 잘 한번 키워봅시다 해가지고 동초등학교 코트장이 생기니까
0: 네네.
3: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0: 배고팠던 분들.
3: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 생활체육 담당자 쉽게 말해서 그,
0: 예? 공무원?
3: 예. 그분들이 너무 관심이 없어요.
0: 아...
3: 쉽게 말해서 제가 그 국민 그 담당자하고 통화도 했었거든요.
0: 네네.
3: 근데 피클볼이 뭔지도 모르고 알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얘기를 하면 담당자 아 이거 뭐지? 그러면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0: 네.
3: 그러면서 아 동영상도 좀 보내주시고 제가 네. 한번 알아볼게요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0: 네.
3: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고.
0: 혹시 25년 12월 달에 글 올리셨어요?
3: 글은 안 올렸어요.
0: 공단 쪽이 글 올리셨나요?
3: 아니요. 안 올렸어요. 글은 안 올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올리라고 했어요. 아~ 제가 직접 그 담당자하고만 통화를 했고 네네. 그 이제 공원에 공원에서 칠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3: 공원에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그 예산이 많이 필요치 않아요. 나인만 그려주고 그러면 그 동호인들이 와서 자기 그 네트를 사서 갖고 와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0: 네네.
3: 그러니까 나인만 그려달라고 했더니 뭐 다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치는 시간을 피해서 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서로 윈윈하는 거잖아요.
0: 네.
3: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 민원만 자기가 그 맞을 민원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게 안타깝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라디오 방송을 듣는 혹시나 들으실 담당자분이 계신다면 조금 조금 열린 마음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0: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은 방기영님이라는 분입니다.
3: 민원을 안 넣습니다.
0: 네, 아니,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벌써 30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네, 그럼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피클볼의 매력입니다. 타 지역, 뭐 국내든 외국이든 좋습니다. 피클볼 인기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2: 저는 하여튼 뭐 대만 현지에서 제가 그걸 느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고향에 비봉에 그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피클볼을 조성할 정도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매스컴 이런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1: 네.
2: 뭐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느린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또 전라북도가 또 제일 느린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1: 네. 네. 저도 경기도 파주에서 체육교사하고 있는 이제 지인에게 전화해가지고 방송 준비하기 전에 물어봤거든요. 파주는 피클볼 좀 알아? 했더니, 아, 당연히 알지. 모르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때? 그 주변 환경에 했더니 파주는 지금 다리 밑에 공간들이 항상 있잖아요. 갈수록 다리 밑에 뭐 족구장이나 뭐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피클볼로 변해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기를 체감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대전, 광주도 좀 활성화돼 있나요?
3: 대전? 네. 뭐 광주. 대회를 유치할 정도니까요.
1: 아, 뭐, 거긴 대회까지예요?
3: 네. 저희 클럽에서도 대회를 나가서 우승했습니다.
1: 오, 박수. 네. 본인이 우승하셨나요?
3: 저는 3위 했습니다.
1: 아, 3위? 네. 네.
3: 그, 다른 부위에서, 열심히 한 젊은 친구하고, 배드민턴을 오래 하셨던 분하고 같이 페어를 해가지고,
1: 네.
3: 그 우승을 했습니다.
1: 아, 네. 광주나 대전에 그 대회를 유치할 정도면 그만큼 뭐 동호인 수도 많고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전주는 아직 좀 그게 미비하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3: 제가 그 광주 대회를 지금 두 번 나갔거든요.
1: 네네.
3: 근데 첫 번째 나갔을 때도 깜짝 놀랐고
1: 규모가
3: 네, 두 번째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이라든지 거기 행사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왔어요. 국회의원이 왔고 시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1: 네네.
3: 그래서 아 이게 왜 전라북도는 이렇게 못하지? 약간 그런 서운함 개인적으로 예, 약간 좀
1: 열등감
3: 예,
1: 느끼고
3: 예. 그래서 아 부럽기도 하고 네.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회장님이 아마 추진하실 겁니다.
1: 아, 네. 이성식 회장님께서 몰아주기, 몰아주기.
3: 적극 도우기로 했어요.
2: 아, 같이 해야죠.
1: 네. 또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피클볼의 매력은 이제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장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피클볼 즐기려면 어떤 것들을 좀 갖춰야 합니까?
3: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패들만 있으면 되고요.
1: 네.
3: 공은 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우리 클럽 같은 경우는 공을 그냥 공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1: 구매해서.
3: 네. 그래서 크게 뭐 따로 개인적으로 준비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클럽 내에서만 운동을 한다면
1: 네네.
3: 혹시 이제 다른 데 가서 뭐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하실 거면 본인 공이 있어야 되겠지만. 패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1: 네, 성신님. 네,
2: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처음 피클볼을 접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패드의 가격이 좀 문제가 있겠죠.
1: 네.
2: 근데 패드 가격은 뭐 최저 뭐 한 2~3만 원부터 최고 한 5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1: 너무 많던데요.
2: 네,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만 넘으면 되겠다. 너무 뭐 처음부터 50만 원짜리 사지 마시고
1: 네네.
2: 한 10만 원 정도면 되겠고 공은 뭐 별로 비싸지 않기 때문에 3~4천 원 뭐 이 정도니까 서너 개만 구입하셔도 되고 테니스에 비해서 월등히 뭐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써요. 제가 3년 하면서 두 개 정도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볼값은 거의 안 된다고 보고요.
1: 네네.
2: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일단 그 신발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1: 신발.
2: 운동화.
1: 네네.
2: 그 운동화.

0: 화는 뭐 저는 테니스화를 추천하는데 피클볼 화도 나와 있긴 해요.
1: 아, 있긴 있어요.
0: 네, 나오긴 하는데 저는 아직 못 봤었거든요. 뭐 비슷하겠지. 네, 그래서 테니스화 정도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간편한 복장.
1: 간편한 복장.
0: 아, 뭐 이런
1: 멋을 정도. 내면 더 좋고.
0: 아, 그렇지. 그러지.
2: 점점 그, 화려해지고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그 지난번에 그 서울 경기도 부산에서 이렇게 왔었는데 네. 그 젊은이들이 진짜 멋지게 차려입었더라고.
1: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는 박기영 님이 저기
2: 방기영입니다.
1: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들리는 소문에 방기영 님이 이제 우승하러 가는 게 아니라 패션 구경을 하신다면서요.
0: 그래요?
1: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0: 그럴 수 있겠네.
3: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그런 거 같아요.
1: 그러면 저희 아, 그
2: 당황스럽네요.
1: 저희 피클볼 공 배드민턴은 셔틀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따로 칭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공이라고 합니까?
0: 네, 볼이라고 해요.
2: 볼이라고 해요.
1: 그냥, 그냥 네. 공 볼이라고
2: 네, 피클볼
1: 그냥. 아, 궁금했던 게 패들 네. 가격도 중요한데 네. 저도 이제 막 이제 시작해서 저렴한 걸 이제 구입했는데 제 건 300g이더라고요 무게가. 근데 또 어떤 분들도 200g을 주로 쓰신다고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 이게 무게 초심자한테는?
0: 저는 좀 초심자. 가벼운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초기에 저도 한 5만 원짜리를 썼었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우와. 그 초기에 제가 손목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이거 피클볼도 이게 손목이 아프구나 했었는데. 그 패들 문제였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아, 무거운 거.
0: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제가 초보자들이 이게 뭐 한 2, 3만 원짜리 사가지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네. 손목 같은 거 부상당하고 나 이거 못해. 이럴까니 제가 걱정돼서 혹시나 그런 거 가능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한 10만 원 정도면 거의 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가볍고 탄력도 좋고 약간 그 스핀 드라이브도 잘 걸리고.
1: 네.
0: 예, 근데 뭐 2, 3만 원 같은 경우 완전 밋밋해가지고 상당히 좀 안 좋더라고요.
1: 지훈님은 어떠세요?
3: 저는 완전 초보에서부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네, 저도 처음에 한 3만 원짜리 패들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초보자인 저 입장에서는 3만 원짜리의 어떤 그 안 좋다 좋다의 느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작년 여름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에 들어와서는 이제 패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1: 네네.
3: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패드를 조금 너무 그 큰 비싼 가격으로 하지 마시고
1: 네.
3: 좀 저렴하게 시작을 하셨다가 하시다 보면 이렇게 자기한테 조금 맞는 무게랑 패들의 크기랑 이런 게 좀 있거든요.
1: 네네.
3: 그리고 또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치는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렇게 하시다가 점점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지금도 초급이지만 처음에 3만 원짜리로 시작했다가 한 5, 6만 원짜리로 했다가
1: 네.
3: 이제 지금 그 협회장님이 추천하신
1: 아, 네.
3: 10몇만 원짜리로 바꿨거든요.
1: 아,
3: 근데 저는 그렇게 점점 다가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1: 무게는 대략 몇 그램 정도 되세요?
3: 무게는 처음에 저도 한 300g 정도 시작했다가요. 지금 한 200g? 왜냐면 전 또 여자고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 250하고 200g을 이렇게 번갈아 쓰거든요.
1: 아, 두 개나 있으세요?
3: 네. 왜 그러냐면 이제 200g은 패들이 가벼운 대신에 힘 실리기가 여자 힘으로는 조금 덜한 것 같아서 게다가 조금 패들이 무거우면 이렇게 공에다 힘 실기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컨디션에 따라서
1: 네네.
3: 대신에 이제 패들을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 이렇게 두세 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때 컨디션에 맞춰서 그냥 바꿔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1: 네, 방경님은 지금 가격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패들의 가격?
2: 제 거요?
1: 네네.
2: 아, 비싼 겁니다.
1: 10만 어쨌든 10만 원 이상의 네, 것을
2: 아니 저는 이제 좀 유튜브 보고 해외 유튜브가 낙엽 패들에 대해서 그 해주는 데가 많거든요. 거기서 종합을 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내구성도 좋고 그다음에 파워도 있고
1: 네.
2: 제한 또 이 길이가 있거든요. 손잡이 길이가 그래서. 그 길이도 저는 좀 긴 것이 좋아가지고 긴 걸로 했고 여러 가지 저한테 잘 맞는 패드를 찾은 것 같아서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1: 네. 자기한테 맞는 패드를 찾아가는 과정이 시간이 네. 필요하겠네요. 네. 이것저것 써봐야 되는
2: 네.
1: 거고 뭐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니까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2부 마지막 주제 한번 여쭤볼게요. 전주 유일한 그 피클볼 클럽이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클럽으로 봤을 때는 유일한 클럽이잖아요. 동초등학교에 있는 네, 전북장 피클볼 클럽이. 네. 대체 어떤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세요? 왜냐하면 아직 많이 안 알려진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명이 오셔서 지금 운동하고 계시니까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3: 저희 아주 다양한 분들이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저 같은 직장인 분들도 있고 공무원도 있으시고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요. 연령대가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저희는 처음 접하신 분들하고 또 이렇게 대회를 이렇게 나가셔서 하실 만큼 이렇게 실력자들이 다 같이 공존해 계세요. 네. 그래서 너무 좋고요. 저희 클럽의 장점은 그 처음 오신 분들도 어색하지 않게 회원님들이 처음에 오시면 서로 이렇게 알려주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운동뿐만 아니라 이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하는 것도 덤으로 너무 좋거든요. 저희 짱 클럽 많이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그 서로 잘 모르잖아요.
1: 네.
2: 처음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몇 년씩 같이 운동한 사람들처럼 네. 하루만 지나도 그렇게 친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괜찮은 운동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 저는 네. 라켓 운동은 처음이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이제 다른 운동 그 집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와야만이 초보자들이 경기도 할 수 있고 또 텃세가 있다 그럼, 이런 얘기가 그럼요. 정말 많거든요. 네네. 근데 피클볼은 텃세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실력 막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으시고요. 네. 오시면 다 같이 재밌게 즐기시거든요. 그래서 참여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0: 비봉은 이제 뭐 어쨌든 시골 산속이니까 지역 주민 저는 좀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뭐 농사만 짓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 나이 또래가 이제 그 퇴직하고 막 돌아온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1: 네네.
0: 그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한 10명 이상 나오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으로 그 저는 그 지역에 좀 이렇게 토박이들과 많이 함께 가고 싶어요.
1: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노래 듣고 돌아와서 마지막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피클볼과 전주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현 시점 전주의 피클볼 환경 어떻게 평가하세요?
1: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테니스면 테니스, 즉 기존에 해왔던 스포츠에 대해서 배드민턴, 뭐 족구, 뭐 이런 거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새로운 스포츠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뭐라고 자세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심을 좀 가져주면 되는데, 네네. 자기가 하는 스포츠가 가장 유일한 스포츠고 최고의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도 마찬가지.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0: 테니스 하시면서 네,
1: 테니스 하면서 가장 좋은 운동이 테니스다. 이게 장막을 쳐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다른 건 안 받아들이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아 새로운 스포츠 저게 뭐지? 좀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뭐 시의원이나 누구 시장이나 도지사나 이런 분들 선거를 하잖아요. 네. 저는 가장 먼저 보는 게 시민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보거든요. 네네. 근데 대부분의 그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 보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 다른 분야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것이 우리 시민들 건강하게 하고 오히려 더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이 좀 아쉽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인프라는 아직 초기 단계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많이 알리고 많이 노력을 하고 이제 민원도 많이 넣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발전이 되겠죠. 네. 죄송하지만 민원은 안 넣겠습니다. 네. 걱정 마시고 네.
0: 제가 방기영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 직접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철수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 배드민턴 코트장 많잖아요. 네. 그 중에 한 코트만 먼저 경험해 볼 수 있게 좀 다양한 네. 거 한 네. 코트만 먼저 시작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1: 지금 실외 코트장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네. 그런데 실외에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은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되거든요. 거의 실내에서 치시지. 네네. 그런 코트장이 비어 있으면 그 코트장을 활성화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지우님도 뭐 비슷한 생각이신 거죠?
2: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고요. 이게 피클볼은 활성화가 되려면 저는 한번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드민턴 코트 한 면만 주셔도 거기에서 한 번만 즐겨도 그리고 이게 또 그 전문가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만 즐길 수 있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그리고 요즘 100세, 200세, 120세 세대인데 그 파크 골프에만 너무 전념하지 마시고 그 피클볼도 같이 좀 해주시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3: 이제 저는 조금 이제 뭐라 할까요? 그 피클볼 그 구장을 조성할 때 네. 이제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전주에서 20년간 살고 완주 비봉의 고향으로 귀향을 해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 공모 사업에 눈이 떴어요. 가지고 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 종합 개발 사업 공모해 가지고 그때 이제 한 30억 정도가 저희 마을로 오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테니스장도 지었고 마을회관도 짓고 주차장도 짓고 막 그런 것을 이제 하면서 또 이제 피클볼장도 지었으면 좋겠네 하고 이제 계속 날마다 군청 홈페이지 검색하다가 이제 드디어 찾은 것이 마을 가꾸기 사업 그래가지고 그 5억을 공모해가지고 그게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피클볼장을 전국 최초로 최다로 거기다 비봉면에 질 수 있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전라북도 공모 사업 생생마을 가꾸기 사업도 이제 공모해 가지고 그게 돼서 또 뭐 펜스나 공이나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샀고 또 이제 마을 주민들과는 지금 그 신안군이 햇빛 마을로 뜨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한 가구에 연 500만 원이 들어오고 이제 내년부터는 또 뭐 풍력 발전 뭐 이런까지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던데 그저께 이제 마을 휴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글로 가서 선진지 벤치마킹 가지고 이제 그걸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금도 그 생생마을 가꾸기 사업 공모 사업에서 500만 원이 통과됐기 때문에 네네. 그 돈으로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생생마을 가꾸기 담당했던 친구가 우리 마을 하는 거 저와 우리 마을 주민들과 이렇게 그 피클볼 뭐 도구도 쓰고 햇빛 마을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라북도에 그 사무장들을 다 데리고 한번 오기로 했대요.
0: 네.
3: 피클볼이 뭐냐. 그래갖고 이제 좋다. 그래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그래서 이제 올해 8월 달에 내년도에 3억짜리 파워빌리지 사업이 있으니까 그 네. 공모해가지고 지금 가장 그 비봉의 문제점인 지붕을 씌우는 거. 이제 H빔으로 해서 네네. 3억짜리 공모해서 이제 지붕만 씌우면 상당히 많이
0: 완벽한
3: 날씨와 관계없이 굉장히 많이 즐길 수 있다. 이런 계획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배드민턴장이 뭐 몇 개가 있다. 두세 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 잘 해가지고 물론 강압적이면 안 되죠.
0: 네네.
3: 합법적이면서 이렇게 서서히 접근하면서 피클볼 인구가 늘어나면 그래서 뭐 계속 전용이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게 우리가 좀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넓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0: 전주에도 저기 이성식님 같이 좀 일 잘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셔가지고 공모 사업도 좀 해보. 응해보고
2: 방기영 선생님
1: 그러면 좋을
0: 텐데 말입니다.
3: 네. 아 예산
1: 완주는 예산이 많아서 지원을 해주는데 전주는 지금 위태위태하다고 그런.
0: 뭐 뉴스 보면은 네. 뭐 말이 많죠. 요즘 뭐 전주시 재정 문제. 네.
3: 근데 네. 그게 완주 군사업이 아니었고요. 농림수산식품부였고
0: 아, 네.
3: 그 다음에 또 이제 생생마을 갖고도 전라북 도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전주도 혹시 네.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저는 그 완주군 체육회에 정식으로 이제 완주군 피클볼 협회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아마 그 한 500만 원 정도를 또 이제 대회 운영비로 써야 되거든요.
0: 오, 네네.
3: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제가 뭐 수십 가지 그 서류 갖추면서 등록했는데 전주시는 그렇게 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일단 뭐 전국대위보다도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서
0: 네.
3: 전라북 도대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전주시에서도 하고 뭐 익산시에서도 하고 군산시에서도 하고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좋겠다. 근데 이제 저는 왜 완주만 해? 다른 데도 빨리빨리 좀 해. 이제 그런 솔직히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같이 해야 같이 발전되잖아요.
0: 그럼요.
3: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 많이 배우겠습니다.
0: 네. 방기영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많이 배워서
0: 네.
1: 추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아니 뭐 피클볼에 대한 열정들이 뭐 가득하신 분들이라 뭐 한 시간 갖고는 이제 이야기가 부족한데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마치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마무리하는 질문. 비봉 피클볼 협회 그리고 전북장 피클볼 클럽 가입. 뭘 이제 원하시는 분이 있거나 이용을 좀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그 방법을 한번 좀 소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원들을 받기는 받고 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절제를 하고 있어요.
0: 아.
1: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너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0: 네네.
1: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가입은 받는데 조금 그런 제약이 있다.
0: 네네.
1: 그래서 조금 조절을 한다. 그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그 월수 외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지금 좀 멀기는 한데 검산초등학교 김제 검산초등학교.
0: 검산초등학교.
1: 거기 이제 김제 피클볼 클럽이라고 거기서 이제 기존에 여기 짱 피클볼 회원분이 김제 분인데 그분이 그 창단을 했어요.
0: 네네.
1: 만들어가지고 그분 거기도 한 20명 가까이 되거든요.
0: 그래서
1: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레슨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장소가 비좁고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가서 운동을 해도 돼요.
0: 네.
1: 짱 피클볼 회원은 무료.
0: 그쪽에서
1: 이제 그렇게 하기로 이제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거기도 이제 김제 피클볼 거기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운동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좀 거리가 좀 멀어서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열정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3: 저희는 그 뭐 인터넷 검색창에 비봉 피클볼 클럽 치면 뭐 주소, 뭐 전화번호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0: 네.
3: 그 참고하시고 뭐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오후 6시, 5시 반부터 한 3시간 정도 거의 하고 있는데 예, 그때 오시면 성심성의껏 잘 예, 보필하겠습니다.
0: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전주에서 누구보다도 피클볼을 사랑하는 세 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오늘도 마치할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마치할 시간인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네, 방기영님.
1: 짱피클볼 클럽에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은 우리 그 비봉 클럽에 또 연락을 하셔서 다 연락이 되니까
0: 네네.
1: 같이 그렇게 연락을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그 저희 짱 피클볼 클럽이 지금 이렇게 원래 대회 같은 것도 해요. 저희들끼리 그러니까 저희하고 익산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김제 이쪽에서 이렇게 그리고 비봉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이렇게 대회도 해갖고 저희끼리 그냥 재밌게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토요일 날 오후에는 비봉으로 가셔서 피클볼을 하셔도 되고 오전에는 그 부사관학교가 개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무료로 오셔서 즐기실 수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동초등학교가 너무 인원이 많다고 하면 주말에는 부사관 오전에 부사관으로 오셨다가 재밌게 즐기시고 오후에는 비봉으로 가셔서 또 이렇게 치시면 아마 그 부족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0: 네, 하루 종일 피클볼만 치는 거예요.
2: 그렇죠. 그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못했던 거를 토요일과 일요일에 다 몰아가지고 네. 이렇게 하셔도 아마 충분히 만족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좋습니다. 형수님 말씀 많이 해주시긴 하셨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실까요?
3: 아, 뭐 이제 그 시대가 요즘 그 AI가 엄청 뜨고 있고 AI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1차 산업혁명의 그 버금가는 그것보다 더 폭발적으로 더 큰 변화가 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체력, 스포츠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다.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스포츠를 많이 가르치고 있고 왜 피클볼은 이렇게 공이 날아오는 것을 내가 패들로 보내고 싶은 곳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 능력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 2, 3년 정도 갖춰놓으면 평생 우리가 자전거를 한번 배우면 잊어먹지 않고 평생 하듯이
0: 네.
3: 그래서 피클볼도 그런 어떤 그 기능을 어렸을 때 익혀놓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피클볼로 많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이성식, 방기영, 김지윤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하루를 가늠하는 질문은 단순하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새로운 것을 배웠는가? 아니면 익숙한 것에만 머물렀는가? 그 대답이 곧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삶을 보내고 있는지를 말해줄 것이다.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중에서.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절기 입추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시작됐다는 말이 무색하게 여전히 햇볕은 뜨겁고 밤에도 좀처럼 열기가 식지 않고 있네요. 달력의 절기는 가을이 왔다고 알려주는데 우리 몸은 아직 한여름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오프닝을 작성하려다 문득 2년 전 2024년 8월 7일 방송 원고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날도 입추였네요. 같은 날짜 같은 절기였지만 그날의 날씨와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그때의 마음은 지금과 조금 달랐겠죠. 이렇게 지나간 시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건 그날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꼭 대단한 사건이나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의 모습,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 오늘 느낀 더위와 계절의 변화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소중한 역사가 됩니다. 오늘 전주원에서는요, 전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전주시민기록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나가는 오늘을 기억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역사로 남기는 시간,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935 라디오 전주원 지금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다.

네, FM 93.5MHz 93호 라디오 전주원 184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잔나비 뜨거운 밤은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듣고 왔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이 뜨거운 여름밤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그 자리에는 무언가가 남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한 장, 무더운 날 함께 나눈 대화, 오래된 물건과 골목의 풍경, 그리고 그때는 미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평범한 하루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은 가을에 들어선다는 그런 입추인데요. 아직 더위는 한창이지만 계절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다음 시간을 준비하고 있겠죠. 기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저 평범하게 흘러가는 하루이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꺼내보면 그날의 날씨와 사람, 도시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까지 떠올리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도 지난 2년 전인 2024년 8월 7일, 딱 2년 전이네요. 입추날의 방송 원고를 다시 펼쳐봤는데요. 그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그날의 계절과 제가 건넸던 이야기를 오늘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전주의 오늘은 누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는 시민들의 일상과 전주의 다양한 기억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곳이죠. 전주 시민기록관 신혜경 관장님 모시고 기록은 왜 필요하고 또 평범한 시민의 삶이 어떻게 도시의 역사가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은 매주 일에 매주 금요일 오전 생방송,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935 라디오 전주원은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주의 다양한 기억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곳이죠. 잠시 후에 전주시민기록관 신혜경 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요.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동물원 해화동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한 곡을 듣는 것만으로도 오래전 걷던 골목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의 공기와 마음까지 선명하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억은 개인의 이야기로 남지만 그 기억들이 모이면 한 동네 역사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또 기록이 됩니다. 전주시민기록관은 전주의 크고 작은 변화와 시민들의 일상을 모으고 보존하고 그리고 다시 시민들과 나누는 그런 공간인데요. 오늘은 전주시민기록관을 이끌고 계신 신혜경 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일상을 기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평범한 삶이 어떻게 전주의 역사가 되는지, 또 전주시민기록관에서는 어떤 기록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마이크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시면 좋을 것
1: 네.
0: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뵙고 싶었습니다.
1: 네, 저도 감사합니다.
0: 네네. 오늘 나오셨는데 청취자분들한테 먼저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까 라디오 시작해서 입추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가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을로 들어서는 문 앞에서 만나서 더더욱 반갑고요. 저는 전주의 역사와 시민들의 기억을 한 곳에 모아서 보존하는 전주 시민기록관 관장 신혜경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기억이 어떻게 소중한 역사로 이어지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시긴 했는데, 관장님께서는 뭐 전주 시민기록관이 지금 만들어지는
1: 네.
0: 과정부터 함께 하시고 있었잖아요. 뭐 관장님들은 어떻게 이런 시민들을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을 원래부터 하고 계셨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1: 원래부터는 하지 않았겠지만,
0: 아,
1: 굳이
0: 네.
1: 횟수로 말씀드리면, 제가 2015년부터 이 일에 뭐 삽을 떴다고 해야 될까요? 아직
0: 아,
1: 시민기록관 있기 전에 11년째 현재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상 단계에서부터 뭐 개관하고, 현재 운영에 이르기까지, 제가 전반적인 시민기록 수집, 보존 전 과정을 현장에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민기록관의 위치가 전주시청이 아니고 전주시 인우동에 위치를 해 있고요. 과거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기록이라고 하면 보통은 행정 기록물 위주로
0: 네, 그렇죠.
1: 지켜왔다고 하면은 그 공공기록물도 물론 중요한데 대신 그 문서에는 우리 시민들의 평범한 삶의 이야기는 담기기가 어려워서 그 점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의 진짜 생활상이 무엇이고 그 생활상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뿌리이자 정체성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0: 네, 그러시군요. 그럼 원래 이런 기록과 관련된 그런 뭐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건 아니신 건가요?
1: 기록과 관련된 전공이라고 하면은 물론 기록학이 가장 첫 번째이고 역사도 있고 뭐 서지학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문학을
0: 아,
1: 전공했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민기록관이라고 한다면 뭐 저희가 그냥 기록이라고 한다면 공공기록 뭐 이런 다양한 기록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시민기록관 하면 뭐, 아,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는 곳이다. 뭐, 이렇게는 그냥 떠오를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시민기록관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1: 네,
0: 같습니다.
1: 전주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 이해하기는 쉬우나 사실 좀 추상적일 수도
0: 그렇죠.
1: 있는데요. 전주 시민기록관은 사실 전주라는 도시, 그 지역이죠.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기억이 담긴 사실 모든 것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활용까지 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아까 여기 라디오 처음 멘트 시작하실 때 과거에 그 스크립트라고 해야 되나요?
0: 네네네.
1: 기록들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가까이 혹시 서랍이나 혹은 휴대폰 안에 그냥 언제 내가 쓴지 모르는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장롱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던 잠을 자고 있는 사진이나 편지 혹은 수첩 혹은 옛날에 사놓고 잊어버렸던 물건들을 저희가 기증을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보존을 하고요. 그럼 보존만 하면 또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누구나 알수 있게끔 시민들과 공유하고 나누고 연구자료로 쓸수 있게끔 하는 시민 기억의 보물창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시민들의 기억들을 담아내는 그런 공간인데,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은 보통 저희가 이제 기록이라고 한다면 이런 데서 공공기록, 우리가 역사라고 한다면 뭐 국가나 아니면 행정 지자체에서 만든 기록들을 보존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는 기록이고 제가 알기로는 또 이 전주 시민 기록관이 다른 네. 지자체보다 최초로 네. 시민 기록관이라고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뭐 별도로 이런 시민들의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1: 단적으로 말씀을 좀 표현을 그 상징적으로 좀 하자면 저는 행정에서 담고 있는 이 공공 기록은 반드시 필요하죠. 네네. 우리 도시가 돌아가는 근본이니까. 그래서 이 행정 기록 이런 기록들이 우리 도시의 뼈대라고 비유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일상 속의 기록들은 사실 그 뼈를 채우는 피와 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공기록은 사실 정책이나 어떤 행정, 결과가 위주죠. 네네.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위주로 남지만 사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시대에 진짜 어떤 분위기였고 또 그 시에 우리가 체감하는 온도는 어땠는지는 우리들의 일상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기록이 플러스 더해져야만 비로소 완전한 전주의 역사가 완성된다. 저는 이렇게 이유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0: 전주의 행정 공공 기록도 있어야지만 네. 또 시민들의 기억들이 또 모아져서 전체가 그렇죠. 또 완성이 되는 거군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 시민 기록관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시청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예 전주 보훈회관을 예, 리모델링 했다고 할까요?
1: 그렇죠.
0: 네, 그렇게 네. 해서 2019년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것도 전국의 지자체 최초로 열었습니다. 뭐 기록관이 만들어지게 된 어떤 배경, 네. 왜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네. 개관하시기까지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도 우리가 에피소드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1: 에피소드 안 들으셨는데도 벌써 쉽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것이 아까도 이제 시민기록관 뭐 전국에 최초로 명명이 이름이 지어졌다 이런 것이 생겼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수집 공모전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모아주세요라고 홍보도 많이 했지만 2016년에 처음으로 전주 관련 기록물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라고 우리 시민들께 제안을 했더니 제 기억에 첫 해에 한 500여 점, 한 번에 한 3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에 500여 점의 기록물들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집된 기록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록들이 나왔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전주 종합경기장 앨범도 그렇고요. 또 일제강점기 때 모습을 알 수 있는 전주의 배경 모습을 알 수 있는 그 가족 사진첨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3천여 점. 혹시 상상이 되실까요? 3천 개면 얼마 정도 공간이 될까? 모이다 보니까 네네. 당연히 기록 보존소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당위성이 됐고 그래서 아까 2019년에 전주 보훈회관으로 쓰였던 건물을 기록 보존소로 리모델링을 해서요. 현재 수장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새로 건물을 짓지 않고 네. 이 과거에 있었던 건물을 또 리모델링 한 것도 약간 네. 의미를 담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1: 그렇죠. 지금 저희가 전주 시민기록관 건물이요. 제가 나이를 얘기하면 1987년에 지어졌습니다.
0: 그래요?
1: 네. 네 그렇게 한 30몇 년일까요? 36년 됐나요?
0: 네. 그 정도
1: 네, 됐고 또 그만큼 그 예전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걸 담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기록관 안에는 저도 좀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 못했고 네.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이런 것도 좀 봤는데 네. 뭐 보이는 어떤 수장고, 뭐 네. 그리고 전문 수장고, 뭐 체험 공간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다고 들었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방문하면 네. 어떤 공간들을 뭐를 네. 볼 수 있나요?
1: 사실 저희 전주 시민기록관이 안골 사거리 인근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주시 보훈회관이었고 사실 1987년에는 인우 3동 동상우소 사실 건물을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관공서라는 건물의 색채가 좀 있죠.
0: 네, 제가 지나가서 봤대요.
1: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여기 내가 들어가도 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네.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저희가 딱 눈에 보이는 곳이 유리창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수장고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어떤 기록물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떤 환경에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유리창 너머로 수장고를 보는 거죠. 네. 우리가 수장고라고 하면 사실 그냥 박물관에 깊숙이 숨겨진 지하에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며 그 학예사나 관리직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리창 너머로 그 수장고를 볼 수가 있고 지금 여름방학 기간에는 저희 그 체험활동으로 박물관 기록관에 방문하시는 관람객들에게는 그 보이는 수장고를 열어서 어떤 공간인지를 직접 볼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공간이라는 거가 저도 네. 이제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이렇게 할 때 공간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들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아마 그 공간을 설계하실 때 이 네. 공간이 어떤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디자인 그렇죠. 하실 것 같은데 네. 방금 듣는 얘기를 보면 그 관장님은 이 공간을 디자인할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셨나요?
1: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설계를 하진 않았으나 네. 의미는 부여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아까 제가 기록물이 쌓이다 보니 공간이 필요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관은 조금 허름할 수 있으나 이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수장구를 튼튼하게 만들자. 그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시민기록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전주가 제가 봤을 때 전국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수집한 기록물들의 70% 이상이 전주 시민들이 기증을 해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증자의 공간을 좀 예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와보시면 그 보이는 수장구의 외벽이 벽돌로 되어 있고 그 벽돌 한 장 한 장에 기증자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0: 굉장히 뿌듯하시겠네요.
1: 네. 그래서 기증자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죠.
0: 네네. 네. 방금 뭐 기증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네. 매년 그런 것도 수집한다라고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홍보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기록관에는 뭐 사진, 편지, 뭐 졸업장, 월급 봉투, 뭐 승차권, 뭐 시민들이 간직해온 다양한 수집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 받았던 월급 그 명세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1: 와,
0: 네, 네. 네. 그래서 그 버리지 않고 있는 네, 네. 뭐 중고등학교 학생증 뭐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근데 뭐 이게 개인의 어떤 추억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과연 시민 기록이 될 수 있는지 네. 뭐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1: 사실 저는 전주에서의 삶과 기억이 담겨 있다고 하면 이게 모든 것이 기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죠.
0: 그렇죠.
1: 그래서 빛바랜 가족 사진도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건 너무 지극히 나의 개인사 연애 편지가 있는데 이것도 무슨 기록이냐라고 하실 분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 기록관에 그 어떤 어르신이 기증하신 편지 중에서 네네. 고등학교 때 그 초등학교 동창생인 여하구와 주고받은 편지를 기증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모든 것이라고 설명을 했을 때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물론 그 내용 그 어떤 뭐 보고 싶다는 표현도 있고 그런 연애 내용도 있지만 그 하숙집 위치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약도로 그린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연락이 쉽지 않았죠. 편지도 어려웠고 그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곳은 이런 곳이야라고 그림을 그려서 넣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재미있고 지금 이사 가시면 지금 아마 아파트에 사시기 때문에 문패가 없을 거예요.
0: 없죠. 네.
1: 사실 그 문패를 또 버리고 가시기도 해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런 문패도 박물이긴 한데 그런 문패도 사실 기록물이 됩니다.
0: 아, 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편지가 개인의 어떤 절절한 그런 연애이기도 하지만 네. 그 쓸 때 오늘 날씨는 어땠고 뭐
1: 그렇죠.
0: 무더웠는데 네. 어떻게 보냈느냐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날씨 또 오늘은 뭐 영화 뭐 어떤 영화를 봤는데 뭐 이렇게 네. 딱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풍경 이런 것들도 다 담아내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되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뭐 매년 이렇게 수집하시잖아요.
1: 네.
0: 수집할 때 뭐 여러 가지 것도 갖고 오실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수집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1: 네, 기준은 명확히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전주와의 연관성, 그러니까 지역성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전주에서 어떤 생산된 물건이라든지 전주에서 뭐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쓴 일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첫째는 지역성이고요. 둘째는 조금 전에 계속 대화를 나눌 때 저희가 생활사가 얼마나 담겨 있느냐. 그래서 시대성을 봅니다.
0: 네,
1: 우리가 버스 회수권 오래된 거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데 토큰 이런 것들 없는데 왜 이게 기록물이지라고 했을 때 시대성을 반영을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둘째는 시대성이고 세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0: 네,
1: 제가 말을 좀 많이 했는지 목이 좀.
0: 아, 네. 천천히 물 한잔 하시면서 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기억납니다. 뭐 예전에 갔던 뭐 토큰, 버스, 네. 뭐 50원짜리 뭐 이런 것들도 네. 그 시대 반영하는 그런 거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기록물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급 명사서기가 있지만 네. 전주의 이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전주에 관련된 그거는 아니고 개인의 기록물이잖아요.
1: 혹시 그렇잖아요. 월급 그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0: 아, 100만 원대 초반이었던
1: 그런. 아, 네. 연도가 대충 짐작이 되네요.
0: 네,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그런 것들은 전주에 있는 기업체, 전주에 있는 시대상, 전주에 있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되는 게 가장 큰 부분인 네.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기록물을 수집하면서 만난 시민들은 자신의 자료가 역사적인 기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기록이 될까라고 이렇게 내 기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근데 기증자들은 여러 분들이 있을 것 같잖아요.
1: 네.
0: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록물들을 이렇게 기증하시고 보내시는 건가요?
1: 사실은 기증자분들의 공통점이 어떤 점이냐면 굉장히 겸손하시고 방금 이런 것도 기록이 돼? 이런 거 뭐 전주 역사가 의미가 있을까라고 되물어 오세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어르신이셨는데 아드님이 처음 한글을 배워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거를 간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록물을 받을 때 단순히 이게 어떤 사진이다, 일기다, 편지다 이 자체도 중요하긴 한데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본다고 했잖아요. 아까 목이 좀 메어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못 드렸는데 희소성이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사실 그 유일한 거잖아요. 옆집 아이가 나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처음 글씨를 배워가지고 우표를 붙여서 아버지 직장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남기고요.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 우리 삶이 참 가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렇게 기증하신 것들을

0: 과정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즘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면은 저희가 주판 아시죠?
1: 네.
0: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당연히 모를 줄 알고 초등학생들한테 이거 모르지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 지금 방과후에서 주판을 또 배우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네네.
0: 그래서 물론 예전에 쓰였고 지금은 안 쓰이는 것 같지만 요즘에 레트로라고 또 하잖아요. 그런
1: 그렇죠.
0: 것처럼 아, 이게 유행은 아니나 예전에 쓰였던 물건들의 목적과 쓰임이 좀 달라졌으나 지금도 의미가 있구나라는 또 이렇게 색다른 또 변천사를 좀 보고 있습니다.
1: 네. 주판의 쓰임새는 뭐 산수 계산도지만 저희는 그거 타고 놀기도
0: 아, 처음 들어봤는데 어떻게 그걸 탔을까요?
1: 해요. 바닥에서 학교에서.
0: 아, 잘 굴렀기
1: 네, 잘
0: 때문에.
1: 굴러.
0: 네.
1: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작년 어떤 추억의 장난감이 되기도
0: 아,
1: 하기도
0: 네.
1: 합니다. 어찌됐건 기록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기록은 누군가 뭐 역사적 인물 뭐 그리고 큰 사건 뭐 이런 것들 주로 다루지만 시민 기록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또 일상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러한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기록하는 거가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0: 기록관에 오셨던 분들 중에 제가 기억에 나는 분들이 아까 이제 월급 봉투 얘기하셨는데 월급 봉투 이제 한 장이 아니고 모든 직장 생활 40여 년 될까요? 그한 직장에서 월급 봉투를 또 기증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1: 대단하시네요.
0: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시도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떤 분이 갑자기 우시는 분이 계셨어요, 실제로.
1: 그걸 보고요.
0: 네. 근데 왜 우셨냐면 아, 나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그 월급날 여기 당신 폭그 양복
1: 예.
0: 상의 안에다가 그 치킨이 식을까봐 통닭을 월급날 사서 그 자식들 먹이려고 이렇게 그 노란 봉투라고 해야 되나요?
1: 노란
0: 그러니까
1: 봉투예요.
0: 네네 그 이게 기억이 난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버지의 월급 봉투를 보고 그 통닭과 월급날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무얼 먹었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표정이었는지를 그 월급 봉투를 보면서 딱 떠오른 거죠. 그래서 당신이 막내딸인데 아버지 생각이 너무 난다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기록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대 간을 이어주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개인의 뭐 추억이다라기보다는 아주 강력한 매개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노란 월급 봉투.
0: 네네.
1: 네, 기억이 납니다. 개인의 기록, 역사적 기록 모두 다 가치가 있을 거기도 한데, 근데 때로는 우리가 흔히 보면 어떤, 공공의 기록이 더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도 뭐 개인의 기록이 혹시 그런, 공공의 기록보다 더 가치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0: 공공의 기록, 개인의 기록을 겨룬다기보다는 사실 저는 사람의 감정이나 우리 삶의 구체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짚어내기는 공식 문서가 보여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1: 네네.
0: 네, 역사를 기술하거나 우리 공공의 문서에서는 사실 집약이 돼야 되고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개인의 기록들은 우리의 감정들이 담겨 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고, 저는 전쟁이나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몇월 며칠에 어떤 몇 시에 무엇이 일어났다는 공식 기록은 물론 중요하죠. 그것이 그 기반이
1: 뼈대가 되는
0: 있어야만, 예, 다른
1: 부분이겠고요.
0: 것들도 더해지니까요. 그런데 그 시대를 견뎌낸 우리 시민들의 내용들, 마음들은 그 공식 문서에 담기기가 어려우니까, 당시 어떻게 절박했고, 또 시대의 흐름이 어땠는지는 훨씬 더 사실적이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1: 네네. 그런 역사 기록이나 공공 기록 등 어떤 뼈대가 되지만
0: 네.
1: 그 시대의 어떤 획적인 것들을 가로짓는 것은 개인의 어떤 기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0: 네.
1: 중요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매년 그 주제를 정해서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 진행하시잖아요. 제가
0: 네.
1: 방송에서 올해 이런 것들
0: 아,
1: 공모합니다라고 이렇게
0: 고맙습니다.
1: 올해가 아마 전주 여행?
0: 아, 기억하시네요. 네, 여행
1: 네네였을 것
0: 맞습니다.
1: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집이 전주가 아닌데 군산인데
0: 네.
1: 처음으로 덕진공원 이렇게 왔던 그 가족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내볼까 막 이렇게 고민을 했던 기억이
0: 고민만
1: 있습니다.
0: 하셨나요?
1: 그걸 못 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그 공모전 이런 공모전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런 공모전을 매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공모전의 어떤 성과 이런 것도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0: 제가 공모전을 횟수로는 지금 올해까지 15번을 했습니다. 매년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공모

0: 지원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2016년 처음 해보니까 의외로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그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유품이나 부모의 기억들을 물려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이 대부분의 아파트나 작은 주택에서 사시다 보니까
1: 그렇죠.
0: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유품들을 정리하기 사실 바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걸 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가지고 있던 분들이 공모전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28년 동안 쓰신 수첩이 있는데 이거 내가 차마 못 버렸어요. 그런데 전주시에 기증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공모전을 하고 있고요. 공모전을 이제 하면 저희 기증 증서를 발급을 해드리고 또 소정의 기증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5번을 하면서 약 한 8,700여 점이 이제 기증으로 해서 발굴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시민기록관에 지금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기증 증서도 주시고 뭐 보상금이야 뭐지만 네. 기록관에 또 자기 이름이 또 새겨진 거라고 굉장히 좀 그 의미가 네.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의 주제가 전주 여행의 기록이잖아요.
0: 네.
1: 올해의 공모전에서는 좀 네. 눈여겨볼 만한 그런 네네. 기록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0: 네, 올해도 뭐 개인의 일대기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록물들이 또 들어오긴 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지금 이제 복사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1: 네네.
0: 1973년도 서울과 전주를 오간 고속버스 승차권이에요.
1: 73년도에.
0: 네, 근데 73년이면 외람되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1: 아.
0: 그래서 그때 고속버스가 처음 생겼는데요. 이 버스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버스의 그 모양이 아니고 그레이하운드라고 해서 사실 미국에서
1: 약간 네. 앞에가 좀 둥근 그런
0: 거. 네네.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1: 지금
0: 생겼고요.
1: 그렇군요.
0: 승차권은 제가 크게 이제 복사해서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이 그레이하운드라는 차는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미주 대륙을 하루 100만 마일 무사고 운행하는 안전도 제1의 세계 최다 버스 회사라는 설명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승차권의 가격은 요금이 1,050원이었습니다. 1973년도에요.
1: 상당히 좀 비쌌던 것 같은데.
0: 네, 네. 통행세를 포함했고 이거를 기증해 주신 분은 할인을 받았어요. 850원에 할인 요금이 찍힌 이 승차권이 이번에 들어와서 좀 재미있게 봤고요.
1: 네.
0: 그리고 1968년도에 전라북도 박물관 입장권이 있습니다. 혹시 전라북도 박물관 지금은 없고요.
1: 네네.
0: 경기전 안에 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지금 전주 사고 자리에 이제 있었고 또 1970년대에 전주 삼남역의 버스 그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요 한 장의 그 남학생들의 표정이 혹시 보이시나요?
1: 네.
0: 그래서 버스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이 삼남역의 버스를 타고 아마도 표정이 어디론가 뭐 수학여행이든 뭐 소풍이든 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요 그 남학생들의 표정을 가지고 정말 풍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간혹 이렇게 전시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내 친구예요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미원탑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라고 하는 분들도 실제 저희 있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번에 여행 관련된 자료들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자료들이 들어왔습니다.
1: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0: 네.
1: 그 전주에 대한 기록들은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의 뭐 70년대 80년대의 기록들을 볼 때 감정과
0: 네.
1: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경험했던 시대의 그런 것을 본과 좀 달리 느껴질 것 같아요.
0: 완전히 다르겠죠.
1: 네네. 네네. 그래서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이야 뭐 이런.
0: 맞습니다.
1: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들 집에 하나씩 정도는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0: 네.
1: 집안에 오래된 사진 그리고 문서가 있지만 이것이 기록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몰라서 이렇게 보관만 하는 시민도 많을 것 같은데.
0: 네네.
1: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자료가 있다면 기록관에 문의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증할 때 이렇게 공식적인 할 때 갖고 가면 좋을까요?
0: 저는 일단은 언제든지 시민 기록관이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운영하는 시간에 방문해 주셔도 좋고
1: 네네.
0: 또 전화 문의를 해 주셔도 좋은데 제가 사실 사례를 설명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1: 네네네.
0: 이번에 그 여행 관련된 저희가 기록물을 수집을 해보니까 1967년 5월 21일 일요일 일요일에 이 인근이죠. 여기가 지금 우화동이니까 인우 일가 533번지가 그 당시에 거기 과수원이 많았다고 해요. 포도 과수원이었는데 포도 과수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건 우리 가족 사진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사진을 찍은 이유가 있어요.
1: 그래요?
0: 네, 그 사연이 어떤 사연이 있냐면 그 1967년에 월남에 간 큰 형님이 있습니다. 그 형님한테 전쟁터에 있는 거잖아요. 그 전쟁터에 있는 분한테 우리 가족은 잘 있어. 그리고 또 그 형님이 그리울 거 아닙니까 그때. 그래서 가족 사진을 찍어서 거기 메모까지 한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장소까지.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있는 것처럼 아마 찬찬히 보시다 보면은 이런 것도 될까라는 게 가장 먼저 드시겠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진에 담긴 여러분들의 이야기, 사연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렇군요. 네. 그 개인의 어떤 스토리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당시 그 월남 전쟁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뼈대에 그런 스토리가 덧붙여지니까 더 훨씬 더 가치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갖고 계시는 것들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번쯤 가서 아마
0: 이번 기회에 찬찬히 아마 뒤져보시면 뭐라도 나올 것 같은데요.
1: 저도 가서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저같이 조금 살아본 사람들은 과거를 추억하고 이런 게 기록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막 이게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이런 오래된 기록들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뭐 젊은 세대들에게 기록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0: 저도 이번에 여름방학 특집으로 저희 이제 세대 공감 기록 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우리들은 우리가 과거에도 알았지만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이런 거 보고 관심이나 있을까? 아이들은 다 휴대폰 뭐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의외로 반대였어요. 오히려 낯설기 때문에 그 어린 친구들은 더 새롭게 다가가고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는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을 한 이유가 뭐냐면 기록관이 단순히 오래된 것들을 유물처럼 쌓아놓고 이렇게 조용히 침묵하는 공간? 만지면 안 돼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런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와서 추억도 되살리고 또 즐겨보는 박동하는 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심장이 두근두근할 때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박동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체험 프로그램 마련을 했고요. 이번에 실제로 해보니까 누구라도 즐길 수 있겠다. 기록물 이름으로 빙고 게임도 저희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반응이 엄청 뜨겁습니다.
1: 그 뭐 기타 방금 뭐 체험 프로그램 얘기하셨는데 그런 체험 프로그램 말고 또 어떤 체험 프로그램들이 또 있을까요?
0: 저희 오시면 이제 타자기가 있어요.
1: 타자기를. 네.
0: 타자기도 세대 간 그 실제 연도별로 좀 또 다릅니다. 2벌씩 있고 3벌씩 있고 생각보다 타자를 치는 게 쉽지 않아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거 키보드라고 막 오는데 또 보면 이 타자기 소리가 좀 이렇게 그 수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탁탁 하는 것들이 요즘에 학생들이 그 유행하는 물품 중에 하나가 키캡이라고 해서 혹시 보셨을까요? 가방이 많이 매달고 다니기도 하고 또 그걸 만진 이유가 약간의 스트레스 해소도 한다고 하는데 그 키캡 저희가 DIY를 해서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하고 있고요. 또 타자기가 있으니까 아이들 쳐보면서 더 재밌어라 합니다. 그리고 LP는 사실 이제 추억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CD도 사실 추억이 됐죠.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예전에 LP들을 찾아서 들어볼 수도 있게 해놨고요. 또 공중전화기 기억하시죠?
1: 그렇죠. 네.
0: 네. 저희 기록관에 오시면 1992년도에 썼던 공중전화기가 떡하니 다리를 잡고 전화를 한번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1: 들게. 동전 이렇게 위에 쌓아놓고 전화했던 기억이
0: 동전은 있습니다. 쌓아놓지 않지만 동전을 넣었던 그 딸깍하는 소리가 지금도 아마 기억이 나네요. 네네.
1: 그러고 보니까 그 아날로그 아까 뭐 타자기도 그렇지만 이 아날로그의 감성들 그 소리와 함께 연관된 감성들 촉감 이런 게 지금 디지털 세계 세상에서 느껴볼 수 없는 그런 감성들인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기록이지만 조금 저는 요즘 생각이 과거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세다 보니까 종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남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디지털이다 보니까 사진도 어떻게 보면 휴대폰 안에 그냥 남아져 있고
0: 그렇죠. 네.
1: 그냥 파일로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디지털 시대는 어떻게 앞으로 수집하고 이런 보관해야 할까요?
0: 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생산량은 방대하죠.
1: 그렇죠.
0: 근데 그 방대한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 장소라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 대신에 방대한 것의 또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전기가 나가거나
1: 네.
0: 국가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사라질 수 있는 위험, 휘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죠. 그래서 사실 이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이 반드시 이제 필요를 하고요. 이 데이터라는 것은 사실 장기 보존 체계를 마련하는 게 비용도 많이 들지만 또 아주 굉장히 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소장한 이 자산이라는 것도 안전하게 수집하고 보존하려면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서 아날로그만 수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도 어떤 아카이브 시스템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려고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하나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 디지털 기록의 또 하나 단점인 저는 좀 예를 들어서 저도 그냥 컴퓨터를 네. 해서 보면 과거에 보면 플로피 디스크 뭐 3.5인치 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 거기에 보관된 것들 볼 수가 없는 그런 아, 것. 네. 그게 좀 단점이 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그런 생각들이 좀.
0: 아, 저는 지금까지 그 3.5인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도스, 네네, 도스 5인치. 네, 네. 네. 그거를 가지고 계신다는 게 더 놀라웠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네.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볼 수 없다.
1: 네, 네.
0: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걸 썼었는데 지 기록관에도 아이들 보여주려고 학생들 보여주려고 그런 디스크를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 뭐 비디오 우리 전환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찾아볼 네, 수 있는. 네,
1: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 저처럼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또 그런 성격이 있으시군요.
1: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주 시민 기록관을 운영하면서 네. 뭐 아까 말씀했지만 개관하기까지도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네.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현재 뭐 가장 필요한 부분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 뭐 이런 것도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좀 제 어깨가 조금 무거워지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저는 이제 가장 큰 과제라고 하면은 현재 공간이 그러니까 아주 저희가 넓지가 않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더 많은 기록물들이 좀 전시될 수 있도록 좀 보존 공간을 확충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과거의 유물들을 뭐 수집해서 갖다 놓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현재를 아카이빙 해야 되죠. 그래서 현재를 아카이빙 할 수 있는 디지털화 작업 이런 것들이 이제 시급한 과제고요. 그래야만 아마 더 많은 시민들이 아, 우리 전주 시민 한 분이 하나의 기록물을 그 시민 기록관에 나 기증하겠다라는 자부심이 생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숙제이고 앞으로도 이제 기증자분들 잘 예우하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1: 그 기록물들을 단순히 보관하는 게 아니고 아까 지금 뭐 책도 좀 갖고 오셨는데
0: 아, 네.
1: 이 그런 것들이 기록물들을 이렇게 또 담아서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좀 활용하시는 그런 측면이신 건가요?
0: 네, 제가 이제 책을 좀 쌓아놓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네. 기록물 하면 지금 물성, 그러니까 어떤 물건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아, 나는 다 버렸어. 우리 집이 예전에 불이 나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1: 그쵸, 네.
0: 그런데 이분의 기억은 너무나 생생하죠.
1: 네.
0: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구술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기억들을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혹시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의 제목은 펼쳐진 지우산 끝자락이라는 제목이고요. 여기가 지금 위치가 여기 전주역이 가까이 있는데 전주역 뒤편에 장제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1: 네, 있어요.
0: 네, 이 장제마을의 특징이 뭐냐면 혹시 아실까요? 지우산을 생산했던 마을이라서 전주 미래유산으로 또 지정이 돼 있고요. 네, 전주에서는 장제마을과 인우반촌 마을 두 곳에서 지금 지우산의 명맥을 이어가고 물론 장제마을은 지금은 예전에 지우산의 흔적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주민들의 기억을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으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1: 아, 지우산이라는 게 저는 산 이름인 줄 알았더니 그 종이우산.
0: 네, 종이우산입니다. 네.
1: 아, 네,
0: 전주 특산품입니다.
1: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종의 구술사 뭐 이런 것들도
0: 네.
1: 저희 공동체 라디오도 어떻게 보면 목소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기록하는
0: 그러네요.
1: 그런 역할들을
0: 네.
1: 하고 있어서
0: 네.
1: 저도 꼭 해보고 싶은 게 그런 구술사? 뭐 이런 것들을 네.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 라디오 방송하는 것도 일종의 기록입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거든요.
0: 네, 어르신들이 그 라디오 하는 거 저도 들어봤는데요. 더 이렇게 구수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네. 것들도 있고 최근에 어떤 어르신은 예전에 라디오가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래서 전파를 라디오로 들었던 기억을 얘기해 주신 분도 계세요.
1: 네네. 뭐 같이 좀 하시면 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시간이 좀 짧아서
0: 네.
1: 관장님께서 앞으로 전주 시민 기록관이 시민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자리 잡고 싶은지.
0: 네. 기록의 사랑방이 되고 싶습니다.
1: 아, 기록의 사랑방.
0: 네. 이렇게 네. 설명드리면 다 와닿지 않으실까요?
1: 네네. 네. 이렇게 아, 네. 다양하게
0: 사랑, 예. 네. 사랑방처럼 문의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드나드시면서 네, 구경도 하시고 또 문의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지금 뭐 우리가 기록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기록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이것도 기록이 돼서 나중에는 정말 훌륭한 어떤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시민들은 2026년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꼭 기록해줬으면 하는 전주의 모습, 일상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1: 아,
0: 혹시 이웃. 여러분들 그 내가 가는 단골 가게 하나쯤 있지 않으실까요?
1: 있죠. 네.
0: 난 미장원은 이 가게만 가.
1: 맞아요.
0: 우리 동네에 오래된 이발소가 있어. 혹은 우리 동네에 슈퍼가 있어. 그런 그 우리 주변의 단골 가게의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1: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 시민 기록관을 찾고 싶거나 뭐 자신의 기록을 기증하고 싶은 시민들 어떻게 이용할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0: 첫 번째로는 전주 시민 기록관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요.
1: 네. 네,
0: 검색을 하시면 전주 인유동 덕진구 견원로 264번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집에 보관 중인 혹시 옛 물건들의 그 가치가 궁금하다고 하면은 뭐 전화 주셔도 좋고요. 직접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소한 기억이 전주의 특별한 역사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저희는 비전으로 가지고 있으니 언제라도 많은 관심 가지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골 사거리에 있고 뭐 그 휴관일이 없나요?
0: 휴관은 저희가 이제 주말하고 공휴일은 휴관을 하고 있고요.
1: 네.
0: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네. 아침에
0: 9시에서 5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1: 항상 열려 있고 누구나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0: 네,
1: 예약 없이?
0: 네,
1: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나가시는 길에 전주시민기록관이 보이시면 네. 그냥 누구나 한 번쯤 가서 보시고 또 활용하시고 이런 것도 기록이다라는 것도 보시고
0: 네.
1: 기증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노래 제가 좀 소개시켜달라고
0: 네.
1: 추천해달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노래일까요?
0: 제가 기록관에 오신 분들을 관람객들을 보면서 느낀 노래인데요. 분위기가 딱 맞습니다. 그 제목은 회상이고요.
1: 회상.
0: 네, 산울림이 불렀죠. 그 뒤에 리메이크가 많이 되기도 했는데
1: 네.
0: 그 노래 한번 신청해보고 싶습니다.
1: 네, 산울림의 회상. 제가 준비는 했습니다. 그 노래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0: 네.
1: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골목과 풍경, 가족과 이웃의 목소리, 평범한 하루도 모두 소중한 기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인데요. 여전히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지만 계절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은 기록하지 않으면 쉽게 잊혀지지만 한 줄의 글과 한 장의 사진, 누군가의 목소리로 남겨두면 언젠가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기억이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면이 남아있을까요?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 창밖의 풍경, 무더운 여름을 견디며 나눈 짧은 인사까지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오늘 시간 잘 간직하시고요.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조금씩 다가오는 가을의 여유를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 최석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 시간이죠.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반려동물의 건강을 꼼꼼하게 살펴주실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써볼까요?
1: 원장님? 아, 네,
0: 더 당겨주세요.
1: 네.
0: 좀 당겨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여전히 바쁘시죠?
1: 아,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0: 이렇게 바쁘신데 또 이렇게 진료 시간을 일단 비워놓고 이렇게 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가운데 정확하게 또 아주 꼼꼼하게 그 정보를 짚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원장님과 이 펫케어라이프를 함께한 게 벌써 오늘이 19회째더라고요.
1: 벌써 그렇게 된지 몰랐습니다.
0: 많이 됐죠. 네. 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한 번쯤 걱정하게 되는 질환, 바로 심장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주위에서도 이 심장병 때문에 걱정하고 늘 고민하고 이런 그 견주분들 많이 봤거든요. 이제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이제 혈압이나 심장 건강을 신경 쓰게 되는데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 반려동물이 나이가 들면서 기침을 하거나 산책할 때 힘들어하면 보호자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단순 노화가 아니고 심장병의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는 정확히 어떤 것인지 좀,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뭐 약 먹일 때랄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또 하나하나 좀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거요. 우리가 흔히 심장병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실제로 심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심장병의 정의라고 할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 사실 뭐 심장병의 정의라기보다 뭐 심장병이라고 하는 건 다시 딱 심장 자체의 문제만을 일으키는 말은 아니라 사실 이제 심장의 모양이나 기능에 문제가 있는 모든 질환들을 통틀어서 심장병이라고 일컫고 있고요.
0: 네.
1: 강아지에 있어서는 뭐 판막에 이상이 있는 질환이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판막이요?
1: 네, 맞습니다. 판막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심장이 일정한 속도로 뛰어야 되는데 일정한 속도로 뛰지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뛰는 뭐 부정맥 같은 경우도 심장병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대형견이나 고양이에 있어서 심장에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질환들까지 통틀어서 심장병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원장님,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 심장의 구조도 꽤 비슷한가요?
1: 사실 심장 구조는 사람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사람에 비해서 좀 일어나는 질환 자체가 좀 차이가 난다라고 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심장병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원인과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예. 보통 저희가 소형견, 저희가 많이 보통 일상에서 많이 키우는 뭐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판막 질환이라고 하는 승모판이라고 불리는 이천판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요.
0: 네네.
1: 판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노화로 인해서 판막에 변성이 일어나서 생기는 네. 판막 질환이 가장 많고요.
0: 네.
1: 대형견에 있어서는 오히려 근육에 심장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심장이 이렇게 늘어나고 커지게 보이는 이제 DCM이라고 하는 확장성 심근병이 주로 많이
0: 약간
1: 나타나고 있고요.
0: 비대해진다 이렇게.
1: 맞습니다. 심장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심장이 커 보이게 되는 네. 이제 확장성 심근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심장이 커 보이기는 하지만 심장 근육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심장이 이제 혈액을 온몸으로 뿜어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0: 네네.
1: 그런 질환이 흔히 나타나게 되고요. 고양이에서는 반대로 심장 근육이 오히려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기
0: 그것도
1: 때문에.
0: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1: 맞습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게 되면
0: 네.
1: 심장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혈류량이 감소를 하게 돼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박수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요. 고양이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에서는 심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심장이 커 보이는 거를 저희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요.
0: 네.
1: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심장 자체의 사이즈가 변화가 없이 심장 안쪽에 있는 근육이 두꺼워지는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게 됐을 때는 심장 사이즈가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심장 안에 있는 근육만 두꺼워지기 때문에 사실 고양이 심장병은 강아지에 비해서 쉽게 심장병이 있는 거를 진단하기가 훨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0: 잡아내기가 좀 쉽지 않군요.
1: 네, 맞습니다. 또 거기 좀 더 첨언을 하자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판막질환이 대부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판막질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혈류, 그러니까 저희 청진을 해서 심장 안에서 혈액이 흘러가는 소리를 저희가 청진을 해서 듣게 되는 건데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판막이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장 쿵쾅 쿵쾅 하는 소리에 있어서 심잡음이 들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진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심장병이 있구나 없구나를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 반면에 비해서
0: 네.
1: 고양이에 있어서는 그런 판막질환이 아니고 단순하게 근육이 두꺼워지는 질환이다 보니까 사실은 청진을 했을 때 심잡음이나 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0: 그렇겠죠.
1: 그렇기 때문에
0: 소리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니까요.
1: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양이에 있어서는 청진만 해가지고는 우리 아이가 고양이가 심장병이 있구나 없구나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강아지에 비해서는 고양이가 심장병을 진단하기가 훨씬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조금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0: 하나하나 또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 받다가 수의사 선생님한테 심장에서 잡음이 들리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심장이 덜컥하거든요. 제 심장이 덜컥하거든요. 큰 병이 생긴 것처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심장에서 잡음이 들린다. 조금 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1: 그러니까 정상적인 심장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이고 일정한 소리,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심장 안에서 혈액이 원래와 다르게 흐르거나 아니면 판막 사이로 혈액이 새어나가게 되면 그때 들리는 쿵쾅쿵쾅 하는 사이에서 혈액이 원래 흘러가야 되는 방향과 다르게 내거나 정말 이렇게 자꾸 판막 사이를 새어나오게 되면 그때 나는 잡음을 저희가 네. 심잡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0: 근데 선생님들은 다 들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학교에 다닐 때 정상적인 심장음과 심장병이 1기, 뭐 2기, 3기, 네네. 4기로 갔을 때 각각 달라지는 심잡음을 저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네. 청진을 통해서도 쉽게 우리 아이가 심잡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캐치를 해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게 들린다고 해서 무조건 심장병이 이미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1: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아지에 있어서 소형견에 있어서는 사실은 판막질환이 대부분의 소형견들이 판막질환에 의한 심장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잡음을 통해서 대부분 저희가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견이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막 질환이 아니라 심장 근육에 대한 문제가 있기 네네. 때문에 심장 잡음 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병이 디텍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심잡음이 들린다라고 하면 대부분 심장병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심잡음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심장병이 없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세요.
0: 그것도 아니니까요.
1: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심장읍이 들린다고 하더라도 심장병이 진단될 수 있는 이런 예외의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심장병 진단을 위해서는 사실은 뭐 심장 초음파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심전도, 심장 초음파, 사람 하는 것처럼
1: 네, 맞습니다.
0: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1: 네.
0: 잡아내는군요. 이게 뭐 잡음이 들린다는 말을 듣고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점검해야 된다는 신호로 생각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심장병은 이제 주로 나이가 많은 반려동물에게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도 나이하고 직접적인 연관성 비례한다고 볼 수 있나요?
1: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판막 질환이다라고 네. 하면 대부분 나이가 많을수록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형견에서도 사실은 제가 근육이 약해진다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도 나이가 들면 훨씬 더 걸리기가 쉬운 심장병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도 고양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네. 사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기는 심장병과는 좀 다르게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심장이 안 좋은 아이들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PDA라고 하는 질환인데 이게 이제 어렸을 때 태아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사실은 우리가 엄마 몸 바깥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되는 혈관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몸에 남아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요. 네네. 이런 경우도 사실은 대부분 청진을 통해서 쉽게 진단이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좀 심장병이 좀 심장 소리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선천적인 심장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간단한 수술, 수술을 통해서 쉽게 치료가 네네.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사실 수술을 통하기보다는 뭐 중재적 시술을 통해서 큰 수술을 하지 않고도 그 혈관을 막음으로써 금방 치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어린 아이들에서 있어도 심장병이 좀 흔한 편이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심장병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사실 저희 심장사상충 계속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장사상충이 예방을 해주시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심장사상충 예방을 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장사상충들이 결국에 이제 기생충들이 심장 안에 사는 질환이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심장 안에 사상충이 있다라고 하면 심장 안에 압력이 많이 높아지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심장 병이 감염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어떤 것인지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초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관리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보호자가 집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변화 어떤 것들 좀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1: 사실은 심장병 초기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많이 없습니다.
0: 네.
1: 없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동물병원에 갔을 때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할 때 청진을 통해서
0: 네.
1: 저희가 우리 아이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0: 그러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겠군요.
1: 사실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그냥 동물병원에 가셔서
0: 네.
1: 뭐 귀 치료를 받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맞는 접종을
0: 네.
1: 하러 간다든지 하면 저희가 뭐 귀 치료를 온다고 해서 귀만 보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사실은 기본적으로 신체 검사를 하거든요.
0: 네네.
1: 신체 검사를 하는 와중에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청진이기 때문에 청진을 통해서도 대부분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진상으로 정상 청진이 들리지만
0: 네.
1: 심장병에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호흡이 좀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평상시와 좀 다르게 호흡이 좀 빨라지는 것 같다, 좀 빠른 것 같다, 헥킥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심장병을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단 주의하셔야 될 게 호흡이 빠르다라고 해서 무조건 심장병을 의심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호흡이 빠른 경우가 사실은 뭐 기관지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단두종 증후군이 있다든지
0: 네네.
1: 아니면 날씨가 너무 더운 경우에도 헥킥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호르몬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헥킥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호흡이 좀 빠른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중에 심장병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호흡이
0: 네.
1: 다 빠르다고 해서 심장병은 아니기 때문에
0: 반드시는 아니니까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좀 빨라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병원에 내원해 주셔서 한번 정기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뭐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졌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쉽고 그렇잖아요. 예.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다 보면 이제 발견이 늦어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뭔가 좀 변화가 있는데 뭔가 좀 달라지고 좀 이상한데 싶으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1: 아, 맞습니다.
0: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디가 내가 안 좋은데 혼자 판단해서 약 먹고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그 전문의한테 진단 받고 약을 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요.
1: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심장병이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심장병이 초기일 때는 사실 호흡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0: 아, 그래요?
1: 그런데 심장병이 좀 커지게 되면 왜 호흡에 영향을 주냐면 판막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판막 사이로 혈류가 역류를 하게 되면 심장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심장 위로 지나가는 저희가 기도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0: 아,
1: 그래서 저희가 숨을 쉬면 입에서부터 기도를 통해서 폐로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심장이 커지게 되면서 그 기도를 압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저희가 숨을 쉰다고 숨을 쉬지만 심장이 기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호흡수가 빨라지는
0: 네네.
1: 경향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호흡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호흡이 많이 빨라진다거나 기침이 많이 좀 심해진 단계라고 하면 사실 심장병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경우가 보통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0: 그 수면 중에 그 호흡수? 뭐 이런 것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어요?
1: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SRR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호흡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심장병을 사실 호흡수는 심장병을 관리하는데 심장병을 진단받은 이후에 관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저희가 1분 동안 숨을 이렇게 쉬는데 1분에 숨을 몇 번 정도 쉴 것 같으실까요?
0: 강아지를
1: 네,
0: 예를 들어서
1: 맞습니다.
0: 글쎄요. 한 50번?
1: 50번이면 저희가 1초에 한 번
0: 아, 그러네요. 60초니까.
1: 상상...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한 40번?
1: 아,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한 12번에서 한 14번 정도 숨을 편안한 상태에서
0: 편안하게 누워 있을
1: 네, 때 편안하고 네.
0: 그 정도밖에 안 쉬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 12번에서 14번 정도라고 총 평균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0: 네네.
1: 12번에서 14번이라고 하더라도 5초에 한 번이니까요. 저희가 좀 쉬었다가
0: 그러네요.
1: 또 쉬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호흡수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0: 아, 네.
1: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12번에서 14번이 평균이다라고 치고 1분에 숨을 한 30번 이상 쉰다라고 하면 뭔가 불편하다라고 여겨주시면 되실 것
0: 꽤
1: 같아요.
0: 꽤 가빠진 상태라고
1: 그렇죠.
0: 볼 수 있겠네요.
1: 이제 평균보다 한 2배에서 3배 네네, 정도 네네. 많이 쉬는 거니까 호흡수가 상당히 빠르구나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보통 30회 정도라고 보는 거고요.
0: 네네.
1: 저희가 이제 보통 심장병을 관리를 하다 보면 저희가 호흡수,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재실 필요는 없지만 병원에 오시기 하루 전쯤에 1분에 숨을 몇 번 쉬는지 좀 체크를 해주세요라고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0: 네.
1: 그래서 호흡수가 좀 빨라진다라고 하면 약 용량을 좀 늘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보통
0: 네네.
1: 많이 합니다. 그래서
0: 네.
1: 호흡수가 좀 빨라지면 뭐 심장 약 중에서 이뇨제라고 하는 약을 조금 늘리는 경향이 있고요. 만약 호흡수가 정상이다라고 하면 약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심장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호흡수를 측정, 토대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약 용량을 좀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응급 상황일 때 얘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될까요?
1: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호흡수와 네. 기침이에요. 그래서 호흡수가 빨라지고 기침을 많이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장병 단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강아지의 경우에서 심장이 계속 커지게 돼요.
0: 네네.
1: 심장이 계속 커지게 되는데 심장이 계속 커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심장 위를 지나가는 기도를 압박을 하게
0: 네네.
1: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호흡수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0: 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진정이 돼야 되는데
1: 그렇죠.
0: 계속 더 빨라지는 거예요.
1: 네, 심장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0: 네.
1: 계속 호흡수가 빨라지고 기침을 계속 하게 돼요.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기침을 하게 되는데 기침을 하게 되면 또 굉장히 기침 중추로 인해 가지고 목 쪽이 굉장히 아프고 그로 인해서 또 무한 반복으로 기침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0: 그렇군요.
1: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호흡이 정말 1분에 막 60회가 넘어갈 정도로 호흡이 많이 바빠지고 기침이 너무 심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응급 상황이다라고 하고 내원을 해주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이게 호흡이 정말 너무 많이 심해서 숨을 쉴 때마다 정말 코나 입에서 막 물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어느 정도냐면 심장병이 너무 많이 진행을 되게 되면 폐동맥 압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폐수종, 그러니까 심장에 있는 혈액이 폐로 빠져나가는
0: 네.
1: 폐수종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폐에 이미 물이 가득 차기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정말 코에서 물이 튀길 정도로 많이
0: 네.
1: 상태가 심각한 정도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게 더 심해지게 되면 심장이 정말 심장 위를 지나가는 기도를 많이 압박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우리 아이가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0: 네네네.
1: 그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뇌에 공급이 되지 않음으로써 싱크홉 증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절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막 호흡을 가빠게 하면서 기침을 갑자기 많이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라고 네. 하면 우리 아이가 심장병이 굉장히 있구나, 네. 많이 심해졌구나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고 빠르게 병원에 내원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0: 이 보호자들이 이제 심장병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이제 할 수 있는 질문이 그럼 완치는 가능한가요? 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1: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령에 의해서 생기는 일반적인 심장병 같은 경우에는 완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판막질환이신데요. 네. 판막질환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형견에 있어서 뭐 DCM이나 아니면 고양이에 있어서 심근증, 비대증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완치의 개념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심장병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네. 관리를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심장병을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남은 자녀 생존 기대 수명이 1년이다라고 네. 했을 때 심장을 더 쉽게 편하게 뛰게 해주는 약물들을 써주고 혹시 폐에 물이 찼다라고 하면 폐에 물을 빼주고 심장의 부하를 좀 줄여주는 약들을 써줘서 기대 수명을 좀 길게 가져간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서 보통은 이제 심장 관리다라고 하면 완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좀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 네.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선천적인 뭐 PDA나 네. 아니면 심장 사상충 감염 같은 경우에는 수술 통해서 얼마든지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잠깐 하나만 더 첨언을 네. 하자면 판막 변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가 대부분 이제 판막이 아이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변성이 됨으로써 그 사이에 혈류가 공급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네. 심장병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판막 변성을 수술적으로 완치를 하는 케이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반가운 소식이네요.
1: 이게 뭐 아직 되게 대중화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네. 어렵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두 군데 병원에서 그렇게 심장병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좀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심장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동네라고 하긴 저 그렇고 근처 동물병원 네. 원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네. 수술을 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제 완치가 아니라 관리의 개념으로 얼마든지
1: 네, 맞습니다.
0: 아이와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그러면 관리의 개념에서 산책할 수 있습니까?
1: 사실은 산책을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네.
0: 그럼 몇 끼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1: 맞습니다. 심장은 네. 사실 이제 B1, B2, C, D 단계가 이렇게 네.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진단이 많이 되는 경우가 이제 B2 단계에서 많이 진단이 되고
0: 네.
1: 이런 경우라고 하면 얼마든지 산책은 가능하세요. 산책은 네. 가능한데 사실 이제 산책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해요.
0: 그렇겠죠?
1: 산책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천천히 해주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렇게 산책을 예를 들면 뭐 10분, 15분 이렇게 짧게 하는 게 아니라 뭐 1시간 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책을 하는 데 있어서 막 너무 많이 뛰어다닌다든지
0: 네.
1: 아니면 산책을 하는 날씨가 오늘 굉장히 덥잖아요.
0: 네네네.
1: 오늘처럼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장시간 더운 날 장시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심장에 무리가 가죠.
0: 그럼 오히려 또 네. 반대로 추운 날도 위험할 수 있나요?
1: 추운 날은 그래도 더운 날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심장병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산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0: 네.
1: 말씀을 드리고 한 10분, 15분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조금 더 원한다라고 하면 유모차를 타고
0: 네.
1: 탔다 걸었다
0: 그래서
1: 하면서
0: 요즘 그렇게 네. 유모차 타고 산책하는 강아지들을 꽤 보는 이유가
1: 네네 맞습니다.
0: 얘가 나이가 많거든요.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또는 유모차를 병행하면서
1: 네.
0: 얼마든지 산책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 음식과 간식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1: 사실은 심장병의 치료가 대부분
0: 네.
1: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키는 데 굉장히 큰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적어야 심장이 처리해야 되는 혈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는 굉장히 부하를 적게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네.
1: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짠 음식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면 사실 나트륨이 물과 같이 다시 들어오기
0: 네.
1: 때문에
0: 사람도 되게 조심해야
1: 네,
0: 되잖아요.
1: 몸 안에 이제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네. 혈압이 높아지게 돼요.
0: 네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심장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가급적 심장병이 있는 환자들은 짠 음식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뭐 임의로 약을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1: 아, 그럼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심장과 혈압 모두에 좀 영향을 미치다 네. 보니까 심장 초음파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 이후에 약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네. 게 사실 관리를 얼마나 더 오래 할 수 있냐의 네. 핵심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런 것처럼 보호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아까 뭐 짠 음식이랄지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그렇죠. 내리거나 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1: 사실은 뭐 저는 그 산책하거나 흥분하는 거 막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환자 관리를 오래 하시던 분이었는데 네. 친구 강아지가 놀러 와가지고 막 뛰어놀다가 갑자기 급사를 한 적도 있어요.
0: 어머나,
1: 그렇기 때문에
0: 그렇게요.
1: 사실 심장에 갑자기 무리가 가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뭐 사실 약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0: 네.
1: 그런 행동만 좀 피해 주신다. 그러니까 심장에 무리가 가는 행동이다라고 하면 갑자기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한다든지 더운 날 야외 활동 오래 한다든지 이런 심장에 무리가 가는 행동만 좀 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아니 진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군요.
1: 그럼요.
0: 너무 네. 흥분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막 좋은 것들을 이제 막 표현하면서 막 뛰었을 테니까.
1: 네, 그래서 제가
0: 무리가
1: 이제
0: 됐겠죠? 예.
1: 뭐 저희가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에 굉장히 아이들이 반가워하잖아요.
0: 네네네.
1: 그런 경우에는 빠르게 안아서 아이를 좀 흥분하지 않고 좀 차분해질 수 있게 빠르게 안아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0: 맞아요.
1: 있습니다.
0: 격하게 네. 반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건 좀 질문이 조금 벗어난 질문이긴 한데 심장병 이런 게 아닌데 왜 너무 반가워하다가 꺽꺽 거위 소리 같이 내는 경우 있잖아요.
1: 네네네.
0: 가끔 반가울 때만
1: 네네.
0: 그거는 뭔가요?
1: 사실 뭐 리버스 스니징 그러니까 뭐 그 호흡기 증후군 중에
0: 네.
1: 여러 가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0: 네.
1: 사실 그런 경우는 이제 호흡기 쪽 치료도 괜찮지만 행동학적으로 좀 교정도 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사실 그런 경우 모두 다 들어왔을 때 아이가 너무 흥분하지 않게 가급적이면 빠르게 안아주든지
0: 네.
1: 아니면 아예 모른 척 무시를 해주든지 이렇게 두 개를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행동학적으로는 좀 무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네.
0: 아 그렇군요. 참 이 질환이 저 좀 들을 때마다 사람하고도 되게 비슷한 측면이 있고 얼마든지 미리 검진하고 관리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지내는 게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진료를 보다 보면 같은 기수에 있는 아이더라도 보호자분께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나머지 기대 수명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0: 네.
1: 보호자분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자주자주 건강검진 하다 보면 뭐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심장병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냥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자고 있을 때 호흡수
0: 네.
1: 충분히 측정해주고 꼭 12시간 간격 꼭 지키지 않으셔도 되니까 하루에 두 번씩 먹는 심장약 뭐
0: 네.
1: 빠지지 않고 좀 먹여주시고 뭐 이런 정도만 좀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심장병 하니까 되게 무거웠거든요, 마음이.
1: 네네.
0: 엄청나게 큰 병이어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우리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뭔가 좀 위로가 생기고 많이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래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또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의 심장병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정보들을 좀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올리무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신 곽규만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보호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려동물의 건강한 오늘이 보호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펫케어 라이프가 계속 좋은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하겠습니다.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를 통해서 함께한 펫케어 라이프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이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을 감고 느끼는 바람 속 터지는 함성과 야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희망은 그저 불안전한 자유. 어딜까 주변에 온통 붉어진 눈빛들의 향연. 실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 꿈들과

나란 파도에 몸을 맡기고 요동치는 심장은 또 두근거려 언제 마주할지 모르는 현실 앞에 무릎 꿇기 싫어 난 다시 일어났네 승리란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또 잡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는 한중동립 라디오 사회자 유아신입니다.
1: 大家好,我是中文主持人王浩南。那今天呢,很高兴在这里和大家见面。
0: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협회의 7월 주요 활동과 청취자 안내 사항을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아주 가까운 이야기, 바로 유학생활과 문화 차이, 그리고 졸업을 앞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那今天我们想聊的不仅仅是在韩国读书这件事啊，更是许多中国留学生都会经历的一段成长经历。那初来乍到时的陌生与不适，想家时的孤独与迷茫，以及在一次次挑战中的慢慢成长，逐渐学会独立的过程。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한국 유학은 어떤가요? 라고 묻는 시간이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협회 소식을 전해드린 뒤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한중우동행협회는 진안군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을 앞으로 모다 결혼은 물론 이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진안군 다문화축제에서는 중국 문화체험 푸스를 운영했습니다. 중국 전통문화를 매니큐어 아트로 표현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지역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자연스럽게 중국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북 지역 노동자 토론회에도 함께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구요 노동자들이 모여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를 했으며 한중우호동행협회 회원들도 통번역 프리랜서를 대표해 노동환경 개선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더 나은 노동환경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함께 응원했습니다. 이어서 협회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회원 가족들이 함께하는 여름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아이들은 물놀이를 즐기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협회의 하반기 운영 방향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활동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2026년 전주 트리플거리 글로벌 서포터즈에 한중우호동행협회 회원 2명이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이번 글로벌 서포터즈는 전주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지역 대학 여학생 가운데 총 10명을 선발하는 사업으로 전주의 관광과 문화, 축제, 음식, 체험 등 다양한 매력을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선발된 협회 회원들은 앞으로 전주의 다양한 관광 차원을 직접 취직하고 개인 SNS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 등 자국어로 콘텐츠를 제작하며 전주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전주를 알리는 글로벌 홍보대사로 선발된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면 전주 곳곳에 숨겨진 매력을 더 많은 중국인들에게 소개하고 더 많은 관광객 객들이 전북 특별자치도와 전주를 찾을 수 있도록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한중우호동행협회는 앞으로도 이주민의 안전